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디 포렐레, 발톤 헤어만 프라이 노래, 그리고 칼 엔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좀 가뭄이 경남 지역 쪽에는 아주 심하다고 들었고요. 전국적으로 좀 지금 가뭄입니다. 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이 가뭄을 다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가로수들이 얼마나 목마를까요? 그런데 그 가로수에 달려있는 물주머니를 우연히 봤는데 마치 링거를 주사하듯이 나무에 물주머니를 매달아서 물을 조금씩 꾸준히 공급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더우면 물 한 잔이 간절한데 꼼짝없이 한 자리에서 여름을 견디는 나무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늘을 빌려 쉬어가는 나무들이니까 이번 여름 무사히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주머니 하나하나 다는 것도 참 일이고 정성인데 그 일 해주시는 분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무지치의 연주였습니다. 아, 이 곡을 벨소리로 저장해 놓으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참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전화 올 때마다 기분이 좋겠어요.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구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3665번님도 새벽 예배 후에 바라본 하늘은 진짜 예술이었어요 하면서 찍어 보내셨는데 정말 양털 구름 너무너무 예쁘고요. 또 다른 분도 구름 사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구름 뭐 사진까지는 아주 특별할 때 찍지만 잘 올려다 보거든요. 제 연습실에 창이 구름이 하늘이 잘 보이는 창이 있어서 보는데 구름이 요즘 참 예쁩니다. 많이들 하늘 올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더블 콘첼토 이중 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바딤 레핌의 바이올린, 트롤스 메어크의 첼로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주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중 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바딤 레핌의 바이올린, 트루스 메이크의 첼로,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스루딘은 작은 마을의 영적 지도자이자 스승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인품이 좋다고 알려진 한 사내가 그에게 찾아와 소식을 전했다. 사업상 먼 곳으로 이주하느라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하고 영적 지도자인 스승님과도 헤어져야 하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사내의 말을 들은 나스루딘은 슬픈 얼굴로 말했다. 자네가 떠난다니 무척 안타깝구려. 앞으로도 우리와 또 나와 연락하며 지내길 바라네. 먼 곳에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스승님이 오른손 손가락에 낀 멋진 반지를 예전부터 동경했는데 그 반지를 제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볼 때마다 스승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스루딘에게는 미덕도 있었지만 평범한 결점도 있었다. 그가 유독 싫어하는 한 가지는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내어주는 일이었다.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네. 반지는 그냥 내가 끼고 있겠네. 그러면 자네는 손을 쳐다볼 때마다 반지가 없는 손가락을 보고 나를 떠올리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는 공허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보는 대신 아무것도 못 보지만 그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내의 태도에는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스승과의 인연이 끊어질까 싶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변화와 상실 앞에서 흔히 이 사내처럼 행동합니다. 뭐라도 찾아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 듭니다.

우리 관계에서 공허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때로는 친밀감과 사랑을 나타내는 물리적 표식이 없는 게 더 나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을 의심하는 게 좋을까? 사랑의 표현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되진 않을까? 기념일이나 밸런타인데이에 흔히 값비싼 선물을 하는데 차라리 아무 선물도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까? 혹은 비용이 거의 또는 전혀 안 들고 전통적이지 않으며 뚜렷한 메시지가 없는 선물, 즉 공허한 선물을 준비하는 게 더 나을까? 내가 밸런타인데이에 가족에게 했던 가장 만족스러운 선물은 직접 만든 작은 책자였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몇 편을 번역해서 간단한 해설을 곁들였죠. 비용이 거의 안 들었고 딱히 쓸모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 가치를 알아줄 사람도 별로 없을 만큼 소박한 책자였죠. 이 소책자 프로젝트는 특별한 기대나 대단한 의미가 담겨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텅 빈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공허함 자체가 깊은 만족을 주었고 그 비어있음이 오히려 내게 오래도록 남는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를 주지 말라. 너무 많이 베풀지 말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간직함으로써 생기는 공허의 의미를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라.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집 작문 118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로망스를 라드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이자 심리치료사 토마스 모어의 책 공허에 대하여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를 참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비면 약속을 만들고 공간이 비면 또 무언가를 허전하다 하면서 무언가를 채우고 또 마음의 빈자리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나 물건으로 메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어있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음악도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음과 음 사이에 침묵이 있어야지 음악이 숨을 쉬고요. 말도 또 멈춤이 있어야 그 의미가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든 빈자리를 서둘러 채우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더 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글에 나온 없는 반지처럼 때로는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니까요. 공허는 반드시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무언가의 의미가 머물 수 있도록 남겨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9212번님께서 사진 보내주셔서 수평기님이시죠? 아, 숲의 마을 20도로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며칠 전에 소식 전해주셨던 그 27살 잘생긴 청년 동호 씨군요. 이름이 수술 잘 마쳤다고 알려주셨어요. 6시간 동안이나 힘든 수술 잘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왼쪽 마비가 온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9212번님과 함께 또 6707번님도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엘가의 살리따모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의 인사, 정경화의 발린,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9212번님, 6707번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신혜숙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오랜만에 왔어요. 리모델링 준비하느라 버리고 정리하느라 바빴네요. 내일은 드디어 기다리던 친구 같은 딸내미 상견례 날이에요. 예식 날짜가 없어서 귀한 날짜를 10월로 미리 잡아놓고 이제야 드디어 양가가 만나 좋은 만남을 하게 되네요. 딸이라고 다 같은 딸이 아니에요. 세심하고 배려깊고 살림도 잘하고 이쁘고 정 넘치는 딸. 엄마 아빠 딸로 와줘서 사는 동안 행복했다고. 시어른께도 벌써부터 인정받는 딸이에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딸 자랑에 여념이 없으시네요. 그런 딸을 또 시집 보내시려면 얼마나 또 마음 한 구석이 뭐 좋으면서도 좀 섭섭하신 면도 있으시죠. 또 이렇게 정신없는데도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딸의 상견례 날, 오랜 기다림 끝에 잡은 10월 예식, 마음이 설레실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함께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앨범 프로포즈 전곡 듣고 있는데, 오늘은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노래로 많이 들었죠. 주인공 알린이 자신이 귀족으로 살아가는 꿈을 노래하면서도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곡입니다. 꿈결처럼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선율 때문에 뭐 오페라를 떠나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그런 노래인데요. 오늘은 목소리 대신 김지연의 바이올린으로 만나봅니다.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 가운데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지난 8월 8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공연 실황에서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라인의 황금 속 알베리히 아리앗 나는 이제 자유인가 비니시는 프라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은 최고 신 보탄이 거인족에게 줄 대가로 난쟁이 알베르히에게서 황금 반지를 강제로 빼앗은 뒤에 그를 풀어주는 순간에 이어집니다. 육체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지만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된 알베르히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라며 허탈과 분노를 토해내죠. 이 아리아는 단순한 절규를 넘어서 자유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아주 관객에게 강렬한 울림을 전합니다. 자,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의 그윽한 목소리 그리고 아드리앙 페르슈 형이 지휘하는 부천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공연 실황이었어요. 지난 8월 8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이었고요. 알베리시 아리아, 나는 이제 자유인가, 비니시눈 프라이를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그리고 아드리앙 페르슝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이루마의 키스타레인 듣겠습니다. 순간처럼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듣죠.

이루마의 키스터레인 보내드렸습니다. 순간철원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현대.

0: 온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함께 하면
1: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44의 노래로 Fix You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기업.

0: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무곡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지영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오줌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뛰어난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드라이모프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브람스의 4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9,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등을 연주하죠.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 그리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오은철의 언플러그드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보컬과 악기 본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어쿠스틱 사운드 공연이죠.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 공연이 열립니다. 비발디 곡을 바흐가 편곡한 오르간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593, 리게티 편곡의 비발디의 4개, BJ 까르멘 모음곡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이죠.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와 루체은 페스티벌 스트링즈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루돌프 부흐빈더의 지휘와 협연으로 함께하는데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23번, 21번을 그리고 9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22번, 20번을 연주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슈타우스 1세의 라데츠 킹 진곡,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윈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방패연 님이 비엔나 신년음악회 때 실황인가요? 멋집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1994년 빈 신년음악회의 실황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이 곡은 이 박수 소리 없이 들으면 뭔가 악기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박시인 님이 사연 주셨는데 오늘도 출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어제 성산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 탔어요. 요금은 1,150원이고요. 경로는 무료예요. 탑승 인원은 7명이고요. 운전석이 없어요. 안내원이 계셔 수동과 자동으로 작동되고 속력은 30km 내외예요. 안정감 있는 놀이기구를 탄 것 같았어요. 미래에 미리 다녀온 것 같기도 하고요. 강릉과 경주에서도 운행 중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여행 중이신 분 한번 타보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잠깐 미국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그 기사분이 안 계신 무인 택시를 한번 탔거든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조금 처음엔 좀 무섭기도 하고요. 막 핸들이 막 혼자 움직이니까 무섭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많은 일자리 생각도 나고 그런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신기했고요. 저는 뭔가 뭐랄까요. 조금 편안함은 있었어요. 타서 그냥 사람을 신경 안 쓰고 혼자 차에 있을 수 있다는 또 편안함도 있더라고요. 물론 또 기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울 때도 있지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카이로스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147번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듣겠습니다. 이 곡을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그리고 헨릭 반 크리스텐센이 지휘하는 덴마크 라디오 심포니에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바흐의 칸타타 147번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그리고 헨릭 반 크리스텐슨 지휘하는 데니시 라디오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 2부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초대석인데요. 올해 20주년을 맞게 된 김장원과 친구들 공연에서 함께할 아주 멋진 세 명의 연주자들 초대했습니다. 젊은 비루투오소들이죠.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신경식,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이렇게 멋진 세 남자가 우리 스튜디오를 찾습니다. 세 명 모두 세계 유스 콩쿠르 우승자이면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로 맹활약 중이죠. 세 분과 함께 음악 이야기도 나누고 라이브 연주도 아주 풍성하게 아마 콘서트를 한편 본 것처럼 느끼실 만큼 풍성한 음악들 준비했으니까요. 내일 2부 아름다운 초대석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T를 버리고 F와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혜진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일남사녀 중 막내인데 바로 위 넷째 언니와 단짝입니다. 저는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정말 친한 친구만 가끔 만나고 지독하게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워킹맘이자 집순이랍니다. 그런 저를 바깥으로 내모는 건 늘 넷째 언니였어요. 제발 주말에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등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 언니가 다 사준다는데 넌 왜 집에만 있냐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언니랍니다. 그런 언니한테 저는 늘 같은 말만 했어요. 귀찮아.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날린 회심의 문자. 영화 예매했다. 나와. 그렇게 반강제로 끌려나와 본 영화에서 저는 인생음악을 만났습니다.

23가운데 피날레 3악장 알레그로 콘 포커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그리고 콘스탄틴 이바노프가 주연한 소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USSR. 아, 이런 언니분 참 소중하네요. 약간은 집순이, 저도 좀 집돌인데요. 집순이 성향이 있는, 아, 귀차니즘이 있는 동생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 밖으로 끌어내는 언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언니분 성함은 이혜자님이시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영화, 언니가 강제로 예매해놓고 보여주신 그 영화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합니다. 배우 박정민이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서번트 증후군 진태 역할을 맡아서 피아노를 전대극소에서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언니의 이야기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이혜진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면서 언니는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한 사람처럼 몹시 흐뭇해했죠. 사실 언니와 저는 16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넷째 언니와 둘이 살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낳기 전부터 같은 직장에 다녔으니 굳이 주말까지 만나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제일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해주는 언니와의 외출은 늘 즐거웠어요. 그러던 작년 여름 둘이 같이 제주도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같은 회사를 다녀서 같이 휴가를 낼 수가 없는 현실이었죠. 규모가 작은 가족 같은 회사라 평일에 둘이 같이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큰맘 먹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휴가 계획을 세운 거죠. 사장님께 휴가 가서도 전화 받겠다, 고객을 놓치는 일은 없을 거다 어필하며 드디어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떠난 여름 휴가, 그 유쾌함이란 정말 떠나길 잘했다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여행이었습니다. 한낮에는 무더웠지만 푸르른 제주의 하늘과 바다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눈부셨죠. 다만 저희는 뚜벅이로 갔기 때문에 낮엔 버스 타고 바다 보러 갔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일사병 걸려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바다에 발은 담가야 한다며 사진 찍고 놀다가 더위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맞은편에 보인 카페에서 마신 커피는 정말 인생 커피였습니다.

지미 폰타나의 노래였습니다. 일몬도. 야, 또 이 언니분과 한 직장에서 16년을 또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전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매일같이 보는 언니 또 주말까지 또 쉬는 날까지 만나야 되나 생각이 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반갑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맨날 보는 사람하고 할 얘기도 더 많고 마음도 더 뭐랄까요? 더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 즐거워지고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언니가 근데 동생분을 정말 정말 사랑하시네요. 또 제주도 여행도 이렇게 힘들게 기획하셔서 다녀오셨는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네요. 자, 세 번째 음악 앨범도 역시 언니분 얘기일 텐데요. 궁금해집니다. 함께 펼쳐보죠.

올여름도 제주도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T인 남편과 아들을 두고 F감성의 솔로인 언니와 떠나는 여행은 그야말로 마음 치유의 시간입니다. 늘 뭔가를 구경해야 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계획적인 여행에서 벗어나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이라 기대가 됩니다. 언니는 지금 사무실 파티션 맞은편에서 작년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사지 못한 선글라스를 이번엔 꼭 사야겠다며 다짐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런 언니가 웃기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해서인지 아직도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언니에게 선글라스를 하나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사장님한테 같이 휴가 낸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또 휴가 보내주세요.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품 번호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분께서 왜 지금 이렇게 슬픈 음악이 나오죠 하셨는데 사장님이 이 곡 들으실 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부성으로 이 곡을 신청하셨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사장님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휴가 한 번만 두 분이 또 다녀오실 수 있게 좀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회사 일 열심히 하실 거예요, 두 분이. 자, 오늘 사연 읽다 보니까 나와 성격은 달라도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귀찮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세상 밖으로 불러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이면서도 친구이고 또 16년을 함께한 직장 동료이기도 한 두 분. 아까 전에 일남사녀라고 하셨죠? 형제분들이 많아도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형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딱 한 명이 단짝같이 지내는 언니가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두 분이 그러신 것 같네요. 올해 제주에서는 계획도 조금 내려놓고 마음 가는 대로 실컷 즐기시고 작년에 못 산 선글라스 신상 디자인으로 꼭 하나 사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 사연 채택되신 이혜진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세 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이 곡 듣고 싶었습니다. 4536번님이 딱 마침 신청을 해주셨네요.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망고 아빠님이 참 뭔가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곡이네요. 덕분에 플레이

0: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아, 정말 표현하신 그대로예요. 이렇게 화려한 뭐 관악기 이런 오케스트라 없이 현악기들과 하프만으로 채워지는 이 선율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낮춰주고 조용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음악이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 강추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조수미가 부른 바람이 머무는 날 준비했습니다. 오시마 미치루의 음악이에요. 내일 아름다운 초대석에서 함께할 김정원과 친구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살아온 모든 날이 생중계되는 줄도 모르고 거대한 방송 세트장 안에서 살아가던 트루먼. 마침내 세트장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기 직전 트루먼은 하루치 인사를 한꺼번에 건넵니다. 못 볼지도 모르니 미리 인사하죠. 그대부터는 굿 이브닝, 굿나잇. 멋진 마무리지만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트루먼에겐 또 다른 시작이 있고 좋든 싫든 수많은 아침과 점심, 저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자 새로운 시작의 다른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은 삼복 더위가 끝나는 말복입니다. 말복이란 말엔 그간 흘린 땀과 노고에 대한 다독임, 그리고 다가올 가을 시작이라는 기대가 들어있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을 기대하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중 3악장 알라 트루카 터키 행진곡이었습니다. 여기 아까 민트님이 오, 요 곡 내 동생 어릴 적 열심히 친 피아노 하셨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렇군요. 오늘 말복이죠. 뭐 드실 건지 타협금지님. 글쎄요. 저 여기 와서 생각 처음으로 해봤네요. 아, 진짜 뭐 먹을까? 몸보신할 거 그 우리 연극 연습할 때 연극 배우들이랑 같이 먹을까 봐요. 여기 오늘따라 하늘 사진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아, 정말 가을이 오려나 봐요. 네. 0722님, 오늘 요즘 하늘 참 예쁘죠? 예쁘고 다양한 구름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고, 하늘이 참 예쁘네요. 사진에. 진짜 요새 하늘이 좀 예쁜 것 같아요. 3600님도 하늘 찍어 보내주셨어요. 2년 만에 벽제 화장터 다시 가게 됐다고. 큰 아버지 발이 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잘 배웅해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늘을 보니 오늘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셨네요. 네, 제법 정말 하늘이 너무 예쁘고 선선해지는가 싶더니 그런데 말복이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좀 꿉꿉하니 더워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도 다가올 광복절 연휴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시원하게 한번 내려주고 가을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하실 건가요? 영화 볼 계획도 있으시겠죠? 반면에 못 쉬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연휴 내도 일한다 생각하시면 갑갑하기도 하실 텐데 네, 속풀이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맛있는 거 점심 드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언제나처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두 곡 들었습니다. DC의 최신작이죠. 슈퍼걸, 메인 테마 슈퍼걸. 앞서 들은 인터스텔라 데이원은 8441님 신청곡이었어요. 강디 인터스텔라의 대표 주제곡 한스 짐머의 데이원 신청합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이 곡을 체험음에서 꼭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잘 들으셨을까요? 네. 최강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트루먼쇼 이야기 나왔을 때 피아니스트 그 영화 생각난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 배 안에 1900였나 이름이? 그 배 안에 갇혀 살던 그 주인공 피아니스트의 전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맞아. 네, 그게 진짜 트루먼쇼랑 닮아 있네요. 그쵸. 세트뿐만이겠어요. 어딘가에 갇혀서 산다면. 그래서 그런 영화가 우리의 인생과 다름에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3951님, 광복절인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이름도 이광복. 어릴 때 별명은 해방이, 만세, 말복이 등등. 이름 너무 좋으신데요. 네, 독립이네요, 독립. 개천절날 안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모두들 맛난 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최강이 짱! 하셨습니다. 이광복님. 사연이 뭐, 영화 주인공 그런 스토리 같은데요. 광복이. 네, 사연 감사합니다. 준호 엄마님도 일요일 58번째 생일 미리 축하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7209님, 언니가 이 더위에 아가를 낳았어요. 아, 고생하셨네요. 그나저나 너무 귀엽겠다. 무더위에 아기 품고 고생한 언니와 갓 태어난 하나님의 진리 하진이. 아, 축복해, 축복해. 축하, 축복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눈앞에 없는데 왜 있는 것 같지? 아, 왜 아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아, 정말 축복합니다. 카르페디엠 16님, 내일 드디어 오디세이 보러 가네요. 아들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겼거든요. 왜요? 아들은 뭐 보고 싶어 했어요? 아, 간다 안 간다? 혹시 아드님이 중고등학생이실까요? 두 말 없이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 심플하네요. 가위바위보. 남현선님, 저 길이의 뭉치 보려고요. 대체 공휴일에.

최고 최고. 네. 하지만 현선님 19일날 개봉하네요. 수요일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음씨들 많이 보러 가실 것 같아요. 참 멋지십니다. 우리 영음님들. 이렇게 한번 딱 오시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처럼. 한국 애니메이션이 힘 많이 받을 거예요. 힘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클릭 중에서 캡틴 그리고 테닐이 함께한 Love Will Keep Us Together, 맘마미아 중에서 Take a Chance on Me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9730님, 여고 동창 추억여행 갑니다. 경주 2박 3일의 불국사, 박물관, 시장, 황리단길 등등 60년대 추억 찾고 추억 많이 만들어 올게요. 여고 수학여행 때처럼 신나고 떨리네요. 와, 떨리다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멋있다. 친구들하고. 멋있어요. 잘 사셨네요. 잘 다녀오세요. 데이지예요, 님. 이번 휴가예요. 이번 주가. 여행도 다녀오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이런 여유를 부리니 너무 행복하네요.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옷 좀 사보렵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른 게 치고 들어오더라도 꼭 그렇게 여유 있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542님, 남편 말에 빈정상하고 화나서 주차장 차 안에서 언니 목소리와 음악으로 화푸는 중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강디 편안한 말투와 좋은 음악 위로 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마음 다 풀리셨으면 좋겠다. 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딱 올라가면은 남편분이 위로를 해주시든 아니면 2542님이 위로를 해주시든 감동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괜히 뭔가 내 마음이 바닥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긁어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아이처럼 그렇게 풀리면 풀리는 대로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콘크리트 녹색 섬 시사회 초대합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재건축 단지의 나무와 그곳에 풀이 내린 모두의 기억을 지키려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궁금하시죠? 시사회 날짜 18일 화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하나 더 독특한 애니메이션이에요. 파라노만. 예매권 드릴 거고요. 내용은 유령을 보는 소년이 마을을 위협하는 마녀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코믹 좀비 판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녹색섬 또는 파라노만 그렇게 적으시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노팅힐 중에서 한 곡 들을까요? 로난 키팅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엘빈과 슈퍼배드 중에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까지 들으셨습니다. 아, 뭐예요? 오늘도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나는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다. 라고 했대요.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것은 최강의 영화 음악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 뭐예요? 정말. 네,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네요. 힘이 납니다. 열심히. 네. 감사실레오님, 지금 혹시 듣고 계신가요? 아직 안 가셨나요? 운동 가야 되는데 강디가 자꾸 잡아당기네요. 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운동이 가기 싫은 건데. 가기 싫은 건데 가야 되는데 과연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아, 이렇게 해요. 아, 운동 빨리 가세요. 뭐 PT예요? 그냥 운동이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라면 진짜 빨리빨리 가시고 없는 거라면 더 빨리 가세요. 아셨죠? 화이팅! 갔다 오시면 엄청 보람 있을 거예요. 귀에 꽂고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이어폰 찾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네. 캡틴 코리아님, 직장인들 중에 하루에 하늘 보는 분들이 10% 미만이라네요. 진짜요? 우리님들은 하늘 보며 한숨 돌리시길요. 와, 너무 가슴 아프다. 와, 그렇게까지 바쁘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그렇고. 와, 우리 진짜 자신도 위해주고 남들도 위하면서 살아요. 정말. 하늘, 그 인스타그램 막 이런 데 있는 SNS 속 사진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실제를 즐기면서 사십시다. 귀여운 여인 중에 락시트, It Must Have Been Love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문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여러분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로빈훗 중에서 브라운 아담스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힘을 주는 무언가가 노래 한 곡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연락 한 통, 좋아하는 군것질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일상 속 작은 선물들이 두리번거리는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나를 찾아와준 작은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저 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으신 곡 성시경의 미소천사였어요. 아 너무 신난다. 저 진짜 오늘따라 좀 신나요. 지금 혹시 그냥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처음 보라를 해봅니다. 이 열만에 와서요. 그랬더니 우리 현진님께서 별이 떴어요.

0: 9977님은 별님 보라로 보니까 너무 귀여우시다. 4850님이 오늘 별디 보려고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말복인데 별디는 맛있는 거 드셨어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이 말복이에요? 하, 말복이면 제일 마지막 복 아니야. 나 초복이 언제였는지 중복이 언제. 이제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네,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 문자 보니까 별님 옷이 왜 찢어졌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네, 제가 이거는요, 찢어진 옷을 제가 입은 게 아니, 제가 좋아합니다, 이런 옷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고요. 저 어떻게 괜찮게 잘 나오고 있죠? 저희 저쪽에서 보이는 화면이 약간 조명이 어두운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아까 어플로는 또 환하게 잘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예, 틈틈이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계속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저는 스페셜 DJ 가수 별입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

네. 7559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마추어, 이승철의 아마추어 들었고요. 그리고 0091님께서 신청해 주신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보라를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고 나서 입성하고 나서 처음 켰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다양한 막 글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일단 여기 이수영님이 별디, 수영 DJ는 그 자리에서 보라 할 때 춤도 추고 하셨어요. 그렇다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이거 춤을 나도 춰야 되나? 추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떡하지? 그러시면서 별디는 MBTI가 E냐고 덜 낯가리시는 것 같다고 작년에 스페셜 DJ들 보면 옆에 PD님과 또 보라 카메라 다 낯가리셨거든요 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E 아니고 I예요. 근데 완벽한 아이는 아니고 이가 좀 섞여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사회화된 그리고 이게 아이를 낳고 유부가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처럼 살고 있는 네,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낯가리면 안 되죠. 이렇게 다 저 때문에 어플 켜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이 스마트폰 어플 레인보우 CBS 레인보우 어플 안 까신 분들 있으면 지금 빨리 또 좀 깔아주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제 모습 함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여기 0210님이 누나도 종이 넘길 때 침 바르는구나 망쳐졌다고 하시면서 난 몰랐어. 날 찍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침을 발라서 넘기는지. 그래서 뭐 여기 막 다 애엄마 맞아요. 대학생 같아요. 막 이런 외모 칭찬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럼 뭐 하냐고요. 저는 종이를 넘길 때 침을 바르는데. 아 웃겨. 자 니나노님, 진영님, 5610님, 688.

용갈님께서 신청해 주신 잭스키스의 커플 그리고 동방신기의 허그까지 듣고 왔습니다. 보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네, 이 끓어오르는 흥들을 지금 이제 예열을 막 하고 있는 지금 요맘때 그 저랑 비슷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키 때는 학생 때였고요. 이 동방신기는 이제 제 데뷔하고 나온 이제 후배들인데 두 곡 다 제가 너무 다 좋아하는 곡이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어깨가 들썩들썩 했네요. 아까 제가 그 침 바르면서 이 종이 넘기는 그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분의 그 멘트를 읽어드렸더니 우리 김진주님이 얼굴이라도 젊어 보이는 게 어디예요 하셨어요. 제가 아까 뭐 젊어 보이면 뭐해요 침 바르는데 그랬더니 절 이런 식으로 또 위로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미리네님이 울 별님 제 머리랑 똑같네 죄송 별님만 해야 되는디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머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 주관적인 자기님이 아 별디 보니까 또 단발병이 귀엽다 하시면서 수영 언니는 단발병 호통 치시는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피디님한테 물어봤더니 수영 언니가 진짜 이거 호통 쳐요? 그랬더니 그 웬만한 사람은 단발이 안 어울린다고 하지 말라고 막 호통 치신다고. 수영 언니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고 늘 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제가 레인보우 어플 설치해달라고 아까 또 부탁드렸더니 오늘 처음 설치하셨다고 막 이렇게 인증해 주신 분들 계세요. 희망영도님도 별님 저 조금 전 멘트 듣고 레인보우 회원 가입했습니다 하셨고요. 진희님도 처음 설치했다 하시면서 별 뒤에 보라 처음 보고 있어요. 여태 수영님 보라도 못 보고 듣기만 했었거든요. 피디님과 수영언니님한테는 비밀 아닌 비밀을 해주세요 했지만 어떡하죠? 다 들어버리셨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수영 언니 할 때 그리고 이 다음 DJ분들 하실 때도 계속 보라 많이 참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 들을게요. 1068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예지의 너를 위해 그리고 9390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5868님께서 신청해 주신 윤건의 가을의 만나였습니다. 아, 지금 커피 쿠폰 왜 안 쏘냐고. 그렇게 팍팍 쏘겠다, 곳간을 다 털고 가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이 1부 때는요, 생각해보니까 요 보라 때문에 약간 우리가 약간 분위기가 지금 다 흥분 상태였어가지고 저도 잠시 정신줄을 놨었네요. 그래서 2부에 더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또 특별히 준비한 특별 선물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이거 주파수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 보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라 끄지 말고 보라를 보라. 자, 그러면 이따가 기대하시고요. 스페셜 DJ 가수 별이 진행하고 있는 12시에 만납시다. 1부 끝곡으로는 보이넥스트 도어의 아디오스 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1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비타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한여름날의 꿈, SG 워너비와 옥주연이 함께 부른 곡이었죠. 네, 이 곡을 듣고 왔습니다. 가수 별이 진행하고 있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많이들 새로 까신 분들 계시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12시에 만납시다의 선물 안내도 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케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도 드립니다. 제가 맨날 이거 읽을 때 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뷰를 신경 썼더니 내 상이 살짝 샜어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나는 발음이 될 뻔했어. 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벤트 아주 특별한 선물이 오늘 있다고 했잖아요. 8월 29일 토요일에 노원 구민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어린이 참여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와 난 초등학교, 초등 1학년. 제목이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이래요. 이 공연에 10분을 초대할 건데요. 이 공연은 36개월부터 초등 고학년까지는 즐겁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분들은 또 이제 괜히 동생들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갔다가 엄마한테 투덜투덜거리고 왜 이런 걸 내가 봤냐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 어린 친구들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을 적어서 생방송 중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을 생방송 중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0: 간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미스 A의 굿바이 베이비 그리고 카라의 미스터 시크릿의 마돈나까지 세 곡 연달아 신나게 듣고 오셨습니다. 추석풍님이 아까 아마 이 카라의 미스터 나올 때였나 봐요. 가만히 있자 내 멜빵이 이렇게 멜빵을 찾으시는 아, 나 너무 빵 터졌잖아요. 3380님이 반갑습니다. 그저께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내년에 복학해요. 집에서 공부하며 신나는 방송 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이멀라님이요. 별님 지금 누구 보면서 춤추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보라 요 카메라를 기준으로 살짝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서 이렇게 좀 동작들을 따라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쪽에 사실 피디님이 계시긴 해요. 근데 피디님 보면서 춤추고 계시는 거냐고 전혜성님도 540 피디님이랑 같이 추시는 건가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이 사건의 진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이쪽 편에 지금 카메라엔 안 잡히지만 그 컴퓨터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오사공 PD님께서 본인은 그 몸 하나 까딱 안 하시고 그 너튜브 화면을 틀어가지고 이 걸그룹들의 춤을 영상을 친히 틀어주시면서 이걸 보고 쳐라. 그래서 제가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눈으로 이제 이렇게 즉석에서 안무를 좀 따가면서 이렇게 좀 춤을 따라해봤습니다. 추석풍님이 그저 영상 보신 거였어. 역시 센스 있게 바로 또 알아채셨네요. 영상을 보면서 좀 따라 쳐봤어요. 보라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보라 볼 맛이 나잖아요. 그쵸? 이상랑님이 춘다 춤. 에고 춤도 귀엽게 추시네요 하고 칭찬해 주셨고요. 7011님이 별언니 스트라이프 티셔츠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스타일링 정말 아이돌 같아요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4811님 반짝반짝 별님 남편이랑 결혼 후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 가는 중이에요. 사춘기 아들은 안 간다네요. 흑. 다행히 휴가일에 맞춰 차박을 떠납니다. 근데 차가 벌써 많이 막히네요. 그래도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까 1부 때 커피를 한 잔도 못 쏜 관계로 지금 읽어드린 이 모든 분들께는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체 박수. 자, 계속해서 또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들려드릴게요.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 그리고 2630님이 신청해주신 써니힐의 두근두근.

별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멜로망스의 선물 그리고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듣고 오셨어요. 북어빵님께서요. 출장 가는 길에 휴게소 들러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별님 목소리 들으면서 잠시 쉬다가 출발하기 전에 글 남겨요. 운전하는 동안 보라를 못 보는 건 아쉽지만 별님 목소리 들으면서 안전운전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거 혹시라도 보라도 이렇게 보신다고 운전하시면서는 절대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라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게 운전하다가 이거 우리 거보다가 막 사고라도 나시고 그러면 저 잠 못 자요. 저 걱정 인형이라서 정말 잠 못 잡니다. 그 운전하실 때는 그냥 귀로만 듣는 걸로 약속. 자, 그리고 아는 척하는 무식쟁이님이 음악 나올 때 DJ님들 뭐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와 하셨어요. 오늘 보라를 하니까 확실히 좀 이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서 요거 하나 꼭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쭈아님이 어제는 지옥, 오늘은 천국을 왔다 갔다 하네요. 딸아이가 7월 22일 아침 서울역 출발 경주 가는 KTX 안에서 태블릿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아침에 찾았어요. 그럼 거의 한 달 가까이 만에 찾은 거잖아요. 기차에서 태블릿 찾아주신 분 얼굴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분들이랑 부산경찰청 유실물센터 관계자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예 이렇게 또 감사의 인사를 저희 또 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네요. 일단 우리 쭈아님 이거 찾으셔서 너무 다행이고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서 애들이 이런 거 태블릿도 그냥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거 비싼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졸였을 거야. 우리 쭈아님한테도 네 축하드리고요. 해달님 비행기 타고 시댁 거제 렌탈에서 가는데요. 갈비뼈 실근 갔는데 어깨에 들썩이는 이 미친 선곡 어쩌죠 하셨어요. 아까 우리 제가 막 이렇게 댄스 할 때 그때 나왔던 그 선곡 때문인가 봐요. 실금 가신 분이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참여도 좋고 봐주시는 거 응원 다 너무 좋지만 안전, 건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이분들께도 커피 다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연 선물 당첨자도 제가 발표를 해드린다고 아까 했잖아요.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초등학교 아니에요. 자,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이 공연의 당첨자. 7412님, 4569님, 2662님, 9024님, 0210님, 5712님, 1345님, 9631님까지. 자, 이분들께는 이 공연 선물,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자, 다음 곡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곡을 우리 PD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첫날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틀어드리려고 아꼈다고 하네요. 우리 PD님께서. 야곱님, 좋은날님, 스노우님 등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신 별의 12월 32일.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6: 네, 12월 32일

아까 제가 그 보라에서 나름의 립싱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살짝 넘기는 이런 걸 했거든요. 하늘사랑님이 마이크 넘길 때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재주. 우리 모두 떼창중 하셨어요. 이런 반응이 또 저도 궁금했죠.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피쉬 찬스 81님께서 별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팬이에요 하면서 새 앨범 언제 나오냐고 아까 굉장히 초반에 사실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앨범 계획 살짝이라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11월에 싱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11월 8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까지 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는요. 아직 티켓 오픈은 안 되는데 11월 8일을 그래도 우리 일주일간 함께 해주신 분들은 좀 이걸 저장을 해놔 주시는 게 의리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우리 끝곡으로는요. 3999님 그리고 1233님 이석강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수영 언니의 이수영 DJ의 덩그러니를 듣고 저는 이제 또 인사드릴 겁니다. 내일도 별과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사진 한 장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건 한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일본에서 화제가 된 건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걸 하면 안 되고요. 손님이 없어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지나서나 갈매기 때 생각, 선곡만 생각하는 저 한동주는 3일 연휴를 하루 앞둔 8월 14일 금요일 오후를 더욱더 편하고 아늑하게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워틀루 아바의 노래였습니다. 정혜숙 씨가 신청하신 곡. 60대인 저는 운동할 때 여행할 때도 필수가 FM 팝스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아바의 워틀루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자, 노래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Human League의 Don't You Want Me,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 Taylor Dane의 Tell It To My Hear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듣습니다. 캐로킹의 It's Too Late, 이 노래는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짐 크로치의 Operator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리고 이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이진원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0: FM Pop。
1: 내 마음의 보석성.

얼마 전부터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더니 결국에는 평생을 함께 산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누구시더라 하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네는 거예요. 의사한테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던 날 저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힘들까봐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했지만 평생 저 하나만 믿고 시집와서 고생만 한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의 방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아끼던 겨울코트 깊숙한 곳에서 작고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달아버린 그 수첩을 펼쳤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 장에 내가 평생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남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40년 전 비오는 날의 기억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는 양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칠칠치 못해서 양말도 짝을 맞춰 챙겨줘야 한다는 잔잔한 일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첩의 뒤로 갈수록 아내의 글씨는 눈에 띄게 삐뚤어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걸 아내는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번진 잉크 자국 위로 적힌 글이 제 마음을 마구마구 찢어놓았죠. 내가 기억을 다 잃어버려서 당신을 남처럼 취급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놓지 말아줘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사랑한 사람. 아내는 자식들의 이름보다 본인이 살아온 세월보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면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산책하고 돌아온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더니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왜 우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꼭 감싸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내의 든든하고 지워지지 않는 수첩이 되어주겠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제 진심이 아내의 깊은 영혼에 닿기를 바라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저희에게 남아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제는 내가 당신의 듬직한 수첩이 되어줄게.

내 마음의 보석송 I Will Always Love You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에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광주시 서구 백석길에서 이기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참 이런 사연 적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고 보내시기도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글 잘 써주셨고요. 아내분 쉽지 않은 삶을 이제 앞으로 살게 되실 텐데 이기준 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용기 내시고요. 아, 참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기준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레너드 스키너드의 스윗홈 알라바마. 김경숙 씨가 신청하셨고요.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GL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팔코어의 위엔나 콜링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

0: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3: 홈픽!
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였습니다. 0119번으로 신청하신 곡 오늘 한동준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네요. 아까 1부에 내 마음의 보석송 사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가슴도 답답하시고 뭐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하여튼 좀 빵 뚫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동준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하이웨이 스타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는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함께합니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그리고 이어서 Go-Go's의 Vacation, Cheap Trick의 I Want You To Want Me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에로의 Mr. Blue Sky 봄봄12님이 해남 두륜산 왔다가 목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셨어요. 해남 두륜산 좋죠. 여기 두륜산에 가면은요 여관이 하나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아마 10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 여관이. 그리고 여관에 가면은 그 산 자락에 있어요 그 산 그 여관이. 근데 그 산에 그 하여튼 하룻밤 자기는 아주 진짜 좋습니다. 이 풍광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저녁을 미리미리 저 예약하면은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저녁 식사가 아주 기가 막힙. 아유 옛날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사실은 저 한 20년 넘어든 것 같아요. 갔다 온 지가. 자,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고고스의 베이큐션은 배로님이 신청을 하신 곡입니다. 자, 노래 세 곡이어서 듣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라라의 Beautiful, 마이클 런스트락의 25 Minutes, 니차도 기아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까지 이어집니다.

Sure. Eat this.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에 이어서 조지 벤슨의 Give Me the Night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앤 마리의 2002 7128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집에서 쉬면서 FM 팝스와 함께하니 여기가 최고의 휴양지네요 하시면서 앤 마리의 노래 2002 신청하셨고요. 까밀라 카베요의 하바나까지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끝곡은 Still Got the Blues 게리모의 음악입니다. 기다림의 미학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 곡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늘은 말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의 졸업식 같은 날이죠. 우리 옛날에 졸업하고 나면 다 같이 중국집에도 가고 서로 축하하면서 기념사진도 찍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졸업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듯 말복이라고 더위가 끝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도요, 여기까지 잘 버텼으니까 오늘은 더위 졸업식 기분 한번 내보면 어떨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올여름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서로 축하하면서 말이죠. 자, 저기 멀리 가을이 보입니다.

0: 저기 멀리 가을이 오는 게 보이십니까? 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남이 보이네였어요. 백상희 씨, 그러게요. 가을이 서서히 오는 게 보입니다. 내일부터 연휴라서 마음도 여유가 있어요. 아, 그렇죠. 항상 맞이하는 주말 전날 금요일이지만 왠지 더 이번 주는 여유로운 그런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도 말이죠. 게시판에 보니까 왜 이렇게 먹을 것들 사진들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삼계탕,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삼계탕 사진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아, 배고파.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자, 숭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임현정 고마워요 그리고 유리상자의 웃어요 두 곡이었습니다. 김금예 씨 이제 이 시간에 운동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시원해졌어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서 얼른 걷고 들어가야겠어요. 김금예 씨가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진다고요? 하늘은 제가 있는 목동도 많이 흐려 있습니다.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나가면 쩌지죠 제가. 김미정 씨 혼자 있으면서 닭볶음탕 이틀분을 해서 세 끼째 먹었습니다. 저녁에 또 먹을 겁니다. 복날 몸보신 이만하면 괜찮죠. 아이고 좋죠. 좋은데 조금 질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질려도 그 양념이 참 맛있잖아요. 먹으면 또 먹어질 듯합니다. 닭볶음탕 좋으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투표로 제작진 투표로 베스트 사연 결정하는데요. 선정되신 분께는 오늘은 좀 특별히 말복이고 이 더위 졸업식을 하는 날이니까 치킨 쿠폰 그것도 한 분 아니고요.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쿠폰 두 분께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이 사연들 이렇게 글 적어주실 때 글만 딱 보내지 마시고요. 신청곡도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임병수 약속

올 가을엔 사랑할 거야. 박미 씨의 노래 3913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5번째의 만남 이 코너를 통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분이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490번으로요. 남편과 예정에 없던 여름 휴가 광주 무등산 무주 덕유산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즐겁겠죠. 아유 그럼요. 비가 무슨 상관이에요. 두 분이 함께하는 여행. 이 예정에 없던 여행이 진짜 정말 요즘 말로 찐 여행이죠. 예전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운전하다가 차에서 어딘가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정표에 부산 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차 안에서 야 부산 그냥 갈까? 가지는 못했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그 상상으로 즐거웠던 그때도 이렇게 떠오르네요. 그걸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지은 씨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김동률 여름의 끝장.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하신 분은 0477번 장사하는 엄마라서 방학 기간 동안 못 놀아준 게 미안했어요. 방학 끝나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갯벌 체험 왔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군요. 아유, 아이들이 그냥 맑게 웃고 있는 저 갯벌에서 이 두 녀석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0477님도 가신 김에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한번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4431번 방심했더니 모기한테 대여섯 군데 물렸습니다. 그런데요, 하필 겨드랑이를 물렸어요. 손바닥, 발바닥만 물렸을 때 짜증나는 줄 알았는데 겨드랑이도 짜증나네요. 예, 손가락, 발가락 요런 데 물리면 막 뼈까지 아파지는 그런 통증 느낌이 있죠. 근데 말이죠. 아니, 겨드랑이를 왜 열고 주무셨어요? 아니, 보통 이렇게 닫고 주무시지 않나? 거기를 왜 열고 주무셨지? 모기한테 물리기 딱 좋잖아요. 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텐데 사연이 좀 웃겼습니다. 예, 빨리 가려운 거 이런 거 다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왜 열고 주무셔. 8016번 저는 지금 퇴근. 오늘부터 휴가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딸과 남편 함께 오디세이 영화 예약했어요. 맛있는 저녁도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왜, 너무너무 좋은 시간 되시겠네요. 오디세이 영화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영화보다 뭐 맛있는 저녁도 그렇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기대되고 설레실 듯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너무 좋으면은 이렇게 반어법으로 아우 너 어떡하냐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남열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샌드페블스 나 어떡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서른도시의 사랑의 트위스트. 서해안 고속도로 달리는데 너무 졸려서 매송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잠 좀 깨게 쿵짱쿵짱 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0468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조심해서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의 그대 먼 곳에였죠.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은요, 홍성민 씨의 노래예요. 기억날 그날이 와도. 48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0: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 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백정희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윤정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2년생 대구 성동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윤정입니다. 우리는 6학년 2반에서 만났었죠. 그래서 친해졌는데요. 중학교도 함께 수성여중으로 진학해서 짝꿍이 되어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윤정은 노래도 춤도 잘 춰서 전교생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윤정은 서울 숭의여중으로 전학을 갔는데요. 물리적으로 떨어져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이윤정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밤새워 이야기도 나누고 놀다 가곤 했답니다. 우리는 20대까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서로 이사를 하며 연락이 끊기게 됐는데 너무 그리워서

윤정희의 꿈을 종종 꾸기도 합니다. 꼭 찾고 싶은 내 친구 윤정아, 너무 보고 싶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사막오장 제이에게였습니다. 1972년생이시고요. 대구 성동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성여중으로 진학했다가 서울 숭의여중으로 전학을 가셨던 이윤정 씨.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백정희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5번째의 만남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세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589번으로 주셨는데 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 배달 중에 넘어져서 병원 신세 지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말복이어서인지 드문드문 삼계탕 배달이 들어옵니다. 초중복에 비하면 적게 들어오네요.

하시면서 또다시 달려보렵니다 하셨어요. 괜찮으십니까? 오토바이 배달 중에 넘어지신 것 같은데 큰 사고가 아니었길 바라고요. 안 아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깐 쉬실 때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십시오. 신청하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이젠 떠나가 볼까? 김

Okay, so

허영란 씨의 노래 날개 3537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승철 씨의 오늘도 난, 정향진 씨가 연휴 시작이라 그런지 퇴근길이 많이 막힌다고요. 운전하는 남편 졸리지 않게 신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남편께서도 같이 들으셨겠죠. 아무래도 연휴의 첫날이 되다 보니까 길이 많이 막힐 듯한데. 차성원 씨, 엄마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흔적이 지워졌네요. 엄마의 휴먼 통장 해지하러 은행에 들렀다가 잠시 카페에 들러서 하염없이 엄마 생각에 빠졌습니다. 휴먼 통장 이거 정리를 하셨군요. 엄마의 이름이 적혀있는 무언가 하나가 더 없어져 버린 거네요. 차성원 씨 기운 내시고요. 지금도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계실 텐데 커피 쿠폰 제가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드세요. 5628번 조금 시원할까 싶어서 오랜만에 한강에 나왔습니다. 후텁지근하고 매미는 우렁차고 가요 속으로가 없었다면 다시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예, 한강에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들 참 많지만 그러기에 딱 좋은 가요 속으로입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운동하고 들어가세요. 어차피 나오셨는데. 박창권 씨가 신청하신 노래, 아주 감성적인 노래죠. 한성민 사랑하면 할수록.

전형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759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노래죠. 8732-1099번 외에 많은 분들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있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자,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죠.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거기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1, 2, 3, 6번으로 이 시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1236님도 그랬었나 봐요. 박상규 씨의 조약돌. DJ가 직접 불러줄 수 있나요? 하셨어요. 가사 준비했고요. 살짝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 가사 중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이 시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이 부분 와닿습니다. 자, 오늘 DJ 목소리로 조약돌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현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양희은 씨의 들길 따라서였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두 분이죠. 개학 전에 아이들과 갯벌에 놀러 갔다고 하신 0477님, 그리고요, 겨드랑이를 모기에 물린 사연 보내주셔서 게시판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4431님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이라서 이렇게 미리 만세하는 이런 꿈을 꾸다가 물리셨나? 아무튼 모기가 물어다 준 선물입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대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싸이의 노래 예술이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예술 같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오늘 내일 택배기사님들 쉬어간다는 소식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뭐든 요만큼도 안 기다리게 착착 주어지는 세상. 그러느라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법 많이 까먹기는 했어요. 그래서 불편함 접고 배운다 생각하는 마음들 반갑고요. 올해 폭염에 제일 고생한 분들 쉬어간다는 소식은 더 반갑고요. 연휴를 앞두고 두 배, 세 배 마음이 화사해집니다.

머라이어 캐리 I'll be there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요 택배 회사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인 14일, 15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고 휴식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매일 시간 압박 받으면서 쉴 새 없이 움직이셨던 택배기사님들, 캐치님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광복절 앞두고 있으니까 더 빛나고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계셨으면, 게다가 오늘 말복이니까 늘 끼니 제때 챙겨 먹기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맛있는 거 천천히 여유 있게 한 끼를 드셨기를, 그리고 드시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저녁 스케치, 오늘 2부에는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산책.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신청곡을 따로 하지 않아도 좋은 음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흥얼거리면서 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행복한 사람이세요. 지금까지 시작하고 네 곡 들었거든요. 첫 곡 그리고 세 곡 다 마음에 드신 거죠? 로비 윌리엄스의 The Road to Mandalay 2380님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클리프 리차드 Early in the Morning 그리고 터틀스 Happy Together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름날 저녁 무렵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연휴로 이어지는 금요일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히아신스님이신데요. 좋아하는 거 여름 저녁. 또 연휴 시작하는 날, 첫날 저녁이 사실은 제일 좋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좋은 게 겹치니까 오늘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화이트 케이크님, 아들 휴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부대 앞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길이라고. 여기에 또 하나가 겹친 거예요. 아들 휴가. 그리고 킴킴님은 저 부산으로 휴가 가는 길이에요. 5시간 걸려 도착하겠지만 우리 지우랑 지원이랑 함께하는 시간 잘 보내고 오고 싶어요. 여기에도 휴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게 지금 막 3개, 막 4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좋은 노래들 다 합치면 정말 정말 오늘 2시간은 좋을 거예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오늘 하루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 오늘 오후에 오목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제가 아주 예뻐하는 후배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힘들었던 이야기들 공유하고 공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에 좀 추웠는데 오후에 뜨끈한 공기 온몸으로 받았더니 양쪽 볼이 벌개져서 들어왔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별빛지은님 청해주신 노래 아바의 I have a dream. 1405님 청해주신 노래 제이슨 도노반 Any dream will do.

평소에도 좋지만 오늘은 정말 음악 참 좋다. 고마워요. 라고 통크루즈님. 퍼플 오드리님이 지연 PD님 놀라운 라임이라고 하셨어요. 그 노래 두 곡을 들으셨는데 라임 한번 보세요. The Last in Love. J.D. Souther의 The Last in Love를 7024님 신청해 주셨는데 먼저 들었거든요. 이어지는 노래가 에어 서플라이의 Lost in Love. 아, 이거 진짜요? 맞춰서 튼 거예요? 전호영님 청해 주신 노래인데 또 이렇게 맞을 줄이야. 이 노래 두 곡 좋죠.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또 이어서 두 곡이 나오니까 더 좋네요. 6시 38분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0030님, 여기는 스웨덴 스톡홀름입니다. 저는 손주 4명을 돌봐요. 태무, 태호, 태후, 태나. 어린이집 끝나고 데려오는 길.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먼 타국에서 육아하면서도 꼭꼭 알람 맞춰 들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윤태정님, 저는 오늘 아침 늦게까지 누워 있었어요. 쉬는 김에 푹 쉬자고 10시에도 누워 있었고 11시, 12시, 오후 1시까지 누워 있었어요. 점심 먹은 후에 곧 다시 누웠고 이제 나와서 달리기로 몸 풀고 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선바완바 튜브 덤핑 들으셨고요. 율로님 청해 주신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 러브 샤인 어 라이트 들으셨습니다. 윤태정님, 그러니까 오늘 몇 시간 누워 계셨던 건가요? 지금 방금 침대에서 분리되셨고 그전까지 하루 종일 침대랑 한몸이었잖아요. 오늘 진정한 가로생활자로 사신 분입니다. 대단히 고단하셨나 봐요. 이게 다 내 몸이 필요해서 그 정도로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몸이 필요한 가로생활을 다 채우신 거죠? 스톡홀름에서 손주 보시면서 멀리에서도 꼭꼭 들어주시는 대단한 0030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7명이 근무하는 조그마한 물류회사에 다니는데 7명 중에서 오늘 3명이 연차 휴가를 썼어요. 정말 1인 2역했습니다. 아, 7711님 주셨는데. 아니, 만약에 사실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면 누구나 이렇게 붙여서 쓰지 않을까요? 그죠? 연휴가 있는데 그 하루 전에 딱 쓰면 쭉 이어지니까 아마 이렇게 다들 쓰고 싶겠죠. 이번에는 그들이 쓰고 다음에는 우리 7711님께서 이렇게 좋은 때 꼭 휴가 붙여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파이어하우스 Love of a Lifetime. 이영희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입으로 갑니다. 저스트 퀴즈 풀러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핑크 마티니 심파티크 들으셨습니다. 주누부빠 트라바이에 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이 뜻은 일하기 싫어요 나 이런 뜻이거든요. 024님 청해 주셨는데 오늘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라서 아마 다들 비슷하게 아 오늘만 잘 지내면 이제 연휴구나 이런 마음 한쪽으로 아 오늘은 좀 일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일하기 싫어 이렇게. 그러나 오늘 5404님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 마감일. 첫 번째 약속 깨지고 두 번째 약속 연결 안 되고 세 번째 약속 숨바꼭질 하다가 저 퇴근합니다. 하루 잘 쉬고 저 힘내보려고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영업하시는 분들을 내심 진짜 존경합니다. 방송도 일종의 영업이기는 하죠. 저희 방송 들어주세요.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는 거지만 면대면으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사람들도 진짜 많이 만나고 뭔가 제안하고 설득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나서 뭔가 성공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이거 진짜 이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고 멘탈 붕괴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모습을 제가 사연을 통해서 쭉 지켜보니까 진짜 리스펙트 너무 존경하고 저도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피부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저스가 드리는 저스트 퀴즈. 세상 가벼운 퀴즈, 저스트 퀴즈. 우리 금요일에는 이거 풀면서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가야죠. 1월 14일이 다이어리 데이, 2월 14일은 밸런타인 데이, 5월 14일은 로즈 데이, 6월 14일은 키스 데이. 이렇게 매월 14일은 무슨 무슨 데이입니다. 그리고 8월은 그린 데이예요. 무더운 여름, 연인과 함께 산이나 숲을 찾아서 초록을 즐기는 날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린 데이, 초록 데이를 맞아 저스트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그린색, 초록색이 아닌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1번 슈렉, 2번 헐크, 3번 위키드의 엘파바, 4번 스머프. 초록 세상 8월 14일 그린데이에 드리는 저스트 퀴즈. 다음 중 초록색이 아닌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1번 슈렉, 2번 헐크, 3번 위키드의 마.

아니요, 엘파바. 4번 스머프. 지금 자기가 지목당할까봐 새파랗게 질려가는 얼굴 하나가 있죠. 자, 정답 레인보우로 오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와 또 유쾌한 오답자분들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나누겠습니다.

노래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노래 이디나 멘젤의 Define Gravity. 이 노래는 어디에 나왔을까요? 이 노래는 위키드에 나왔던 노래. 스매시 마우스의 All Star. 이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9052님이 5살 주원이가 아기 때지 좋아했던 슈렉 OST 나오네요. 수백 번 들은 노래라 너무 좋아해요. 참고로 요즘은 헐크에 빠졌어요. 라고 5살 주원이가. 아니 헐크는 이건 저의 세대인데 약간 지금 혼란스럽고 있어요. 제가 그린데이의 Basket Case 전해드렸습니다. 못 맞추기가 더 어려운 퀴즈 땡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3575님 뿐만이 아니라 다들 뭐 랄랄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예, 스머프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지. 노래까지 부르시는 분은 지금 이제 나이대가 얼추 나오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6821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들이 스머프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스머프는 언제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1983년에 TV에서 방영이 됐었거든요.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방영된 건데 그 어떻게 알죠?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들은 스머프를 어떻게 알지? 또 이게 막 찾아봤더니 2025년에 영화로 이게 제작돼서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헐크를 5살 주원이가 지금 좋아하는 것도 이것도 뭔가 있겠죠? 헐크 뭐 다시 나온 건가요? 지금 아주 저는 매우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 4번 스머프 잘 맞춰주셨고요. 슈렉, 헐크, 세 번째는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위키드의 마녀, 엘파바 다 초록색이에요. 서양 문화권에서 초록색은 부정의 의미가 있어서 괴물을 주로 초록색으로 그렸다네요. 근데 이 새 캐릭터는 괴물이나 마녀가 된 공감가는 또 이유가 있어요. 매력도 있고 그래서 밉지 않죠. 스머프가 파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색을 정할 때 초록은 숲에 묻히고 노랑은 좀 아파 보이고 빨강은 좀 화가 나 보여서 하나씩 제외하다 보니까 파란색이 남아서 스머프의 피부색이 되었다는 예,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그린데이래요. 그러면 9월은? 9월 14일은? 포토데이래요. 10월 14일은 와인데이래요. 11월은 무비데이래요. 12월은 허그데이래요. 이런 데이 진짜 많네요. 탐 존스의 그린 그레스 오브 홈 그린데이 맞아서 한번 들어볼까요? 0747님 신청해 주셨고요. 수잔 잭스입니다. 에버그린 78 아니야 7896님 신청하셨어요.

48살이에요. 제 2의 직업을 찾아서 자격증도 땄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한 요즘입니다. 저 아직 늦은 나이 아니죠. 나른하고 우울하기도 한 여름날 저녁과 어울리는 스팅의 프레쥬 신청합니다. 8279님. 그래서 스팅의 프레쥬를 들었어요. 이어서 모노의 Life in Mono. 9779님. 아, 8279님과 9779님. 이거 라인 맞춰서 이분들 틀어준 거 아니죠? 네. 7979. 뒤에 이렇게 맞춰서 틀어준 거 아니래요. 잼의 Day.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니죠. 늦은 나이 아니죠. 48살. 좋은 기회가 꼭 오겠죠. 전 지금 회사에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책 읽고 힘내보고 싶어요 하신 502사님께 너를 아끼면 살아라 보내드릴게요.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요. 날씨가 많이 변했어요. 기온도 낮아지고 주말에 비 소식 있습니다. 그쵸? 비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마음 놓고 쉬려고 합니다. 장군님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마라탕 같이 먹고요. 보고 싶다던 전시 같이 보고요. 평상시에 찜해뒀다는 수첩과 볼펜도 같이 사러 팬시점에 들러서 지금 왔어요. 딸의 여름방학 마지막 날입니다. 행복이님이 주셨는데 다음 주에 개학이래요 벌써. 0845님이 아이들 초등학교 때 학원비라도 벌어보자고 시작했던 빵집 알바가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이었던 아이들이 대학 졸업했고 직장인이 됐는데 이때까지 계속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나온 시간들이 참 행복합니다. 지금 일하는 곳의 비밀. 사장님이 좋은 분이세요.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주셨는데 사장님도 0845님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19년간 같이 일했을 리가요. 내가 빵집 하고 있는 동안 저분이랑 계속 일하고 싶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폴 매카트니, 스티비 원더, 에보니 앤 아이보리 들어요. 3857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자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1182님께서 여름 내내 좀 힘들었어요. 이상국님의 시 도바 안에 보면 조금쯤 세상에 삐친 나를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복은 여름 졸업식 같은 날이라죠. 졸업식이라는 표현이 저를 중국집으로 이끌었을까요? 저는 수고한 저에게, 고기보다는 해물을 좋아하는 저에게 잡탕밥을 먹여주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계절도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겨요 하시면서 주셨어요. 1182님 사연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기대가 생기네요. 정말 더 좋아질 것 같은 엘드바지 하트 마인드 앤 소울 2727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지자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알람처럼 또 재고가 없어서 마감 임박이라는 안내문처럼 여름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충전하고 싶지 않고 절대 재입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더워도 정말 너무 덥고 뜨거워도 너무 뜨거웠으니까.

이제 이 말복을 끝으로 더위랑 작별 인사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 또 뭐 연휴 앞두고 가을을 미리 계획하는 분들, 그 완충을 위한 금요일 저녁은 오늘도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이 함께하겠습니다.

뭐가 끝났다. 바닥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 다시 충전해야지 하고 더 필요하다 싶을 때 충전을 하거나 재입고를 해서 붙잡아 두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근데 됐다 이제 고마. 이제 우리 헤어지자. 이쯤에서 헤어질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첫 곡은 영화

헤어질 결심 중에서 정훈이 송창식이 함께한 안개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첫 곡이 안개라는 게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아무튼 모두를 끓게 만든 여름이 정말로 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0: 사흘간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분들 틈에는 또 분명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자 나름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흘 내내 쉬시는 분들은 연휴 계획, 또 뭐 하루나 이틀 쉬시는 분들 또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누굴 만나서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머물다 오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리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 문자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관절 연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사하나 오리 휴대전화로 우순실 잃어버린 우산 청해 주셨고요. 보미님, 법성님, 박혜경의 안녕 청해 주셨습니다. 여름이여 안녕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오늘 수연님이 너무 재밌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저께 왜 느닷없는 퀴즈 있잖아요. 그렇죠. 매미는 배로 울고 귀뚜리는 날개로 운다며 그런 퀴즈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베란다에 매미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봤어요. 진짜로 배로 소리를 내나. 그래서 살금살금 움직이면서 가는데 정말 배가 푸르푸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귀여운 거예요. 아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그나마 지식을 알게 해준 행복한 동행 고마워요 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진짜 매미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실 수 있었구나. 참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복습을 잘하는 우리 학생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복습을 잘해요. 오, 제주 애월은 지금 비가 사부작 감질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부작이지만은 이제 내일 모레 비 소식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 수 없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 뭐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두고 봐야겠습니다. 곧 미녀님이 저는요 3일 연휴 알바하기로 했어요. 수험생 딸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땐 그냥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몸을 움직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알바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걱정할 틈도 줄고 또 퇴근 후에 딸을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의 수험생 부모님들, 수험생들 화이팅! 하고 글 주셨습니다. 맞네. 진짜 그렇겠어요. 여기 라이더님도 고3 수험생 엄마신데 수능 D-97일입니다. 이번 연휴는 우리 고3이 스카 보내고 밥 챙기고 하며 지내야죠. 후하 하고 아주 큰 숨을 쉬었는데 자 화이팅입니다.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4542번으로 청해주신 오정선입니다. 마음

신나고 경쾌하죠. M4 말 그대로 맨 네 명입니다. 그래서 전부 72년생으로 구성이 됐어요. 캔의 백이성, 유리상자 이세준, 또 모두 잠든 후에 부른 김원준, 비엘 랩소디의 최재훈, 이렇게 네 명의 남자 M4가 널 위한 멜로디를 불러줬습니다. 9028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정희님 또 2175번으로 한마음의 가슴앓이, QOQ죠.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정선 마음. 이 마음 같은 경우는 4월과 5월에 백순진 씨 기억하시죠? 그 백순진 씨가 편곡을 했는데 원곡을 압도했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원곡은 그 포크락 그룹이죠. 보 브루멜즈. 맞아. 보 브루멜즈의 Just a Little인데 오정선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와, 저희 세탁소 하는데요. 올여름 너무 더워서 일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기맘님. 또 경기도 힘들어서 휴가를 갈까 말까 하다 갑니다. 휴가 가요. 마침 세탁소 하는 아는 동생이 자기네 시골 본가로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꼭 친정 가는 마음으로 기분이 좋고 설레요. 즐겁게 놀다 올게요. 그럼요. 즐겁게 재밌게 노셔야죠. 우리 딸기맘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7870번으로는 다음 주가 휴가인데 계획 없이 뭐 할까? 일단 카페를 갈 거예요.

브런치라고 알찬 계획을 세울 겁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50대 중반 워킹맘의 휴가. 당일 코스 기차 여행도 괜찮을 것 같고요. 뷰가 좋은 카페에서 멍때리기도 할 거고요. CBS 레인보우와 하루 종일 함께하면 정말 즐거운 휴가가 되겠죠? 그럼요. 거기에 제가 모바일 쿠폰까지 바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휴가 보내시기 바랄게요. 4839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오늘도 어김없이 토론토의 이정화와 부천에 있는 언니 정례가 행복한 동향 안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쵸? 럼블패쉬의 비와 당신. 토론토는 날씨가 어떤가 모르겠네요. 용섭님, 해금님 청해 주셨고 롤러코스터의 습관은 이 롤러코스터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왜 엉뚱한 상상의 진우 또 이상순 씨, 이효리 씨 남편 그럼 섭섭해 하실려나? 이효리 씨를 아내로 둔 이상순 씨, 그럴까요? 그리고 이 보컬은 조완선, 아주 청아한 음성들이에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그리고 장일이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비 오는 곳이 있나 봐요. 영화사님, 또 진호 장군님 어디에 계신가요? 예, 어디에 계신지 비 오는 곳에 계시다면 연락 좀 주세요. 기다릴게요.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두식님 계시는 덕소, 또 재숙님 계시는 단비가 상일동에 내리고 있네요. 그렇군요.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비가 요 정도 박자로 요 정도 리듬으로만 내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해진 단 하나의 사랑. 지금 오늘도 맑음님이 광주에도 비가 와서 학원 가신 아드님 모시러 가는 중이고요. 요 유해진의 단 하나의 사랑 정도의 리듬으로만 오면 좋을 텐데 구리 다산은 폭우가 온다 그럽니다. 차량으로 음식 배달하고 계신데 안전운전 하세요. 6747번으로. 또 재경님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 지나고 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아이고 오랜만에 미루고 미루던 휴가를 떠나실 텐데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드셔도 가뭄으로 애타고 막 속타는 분들 생각해서 저 경상도 지역도 그렇고요. 그분들 생각해서 그래도 비가 오니 참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단양으로 떠나시는군요. 우리 금성님. 치약 휴게소 막 넘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영화사님은 중랑구 봉화산이군요. 지금도 많이 내려요. 시원해요. 밍밍이님 계신 경기도 광주 오포. 또 구리 하남에 비가 많이 온다고. 속초 가는 길이시네요. 2521번으로. 네 이곳. 목동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님은 서울이 비가 와야 돼. 서울 어딜까요? 서울이 워낙 넓어서 말이죠. 이곳 목동은 아직 비 소식은 없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점.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조덕배 꿈에 2793번으로 청해 주셨고 여기는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인데요. 비가 이 정도 속도로 내일까지만 내리면 참 좋겠다요. 그러게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 정도. 그래서 중용지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든 뭐든 간에. 지나치면 또 힘들죠. 그렇죠? 4146번으로 글 주셨는데 아직도 일하고 계시나 봐요. 네, 힘내시고 일하면서 시간 될 때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9498번으로 티아라의 데이 바이 데이 청해 주셨고 종복님, 신재임님이 최진이 사랑의 미로 하여튼 사랑의 진로 글 보냈어요. 사랑의 진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너무 힘들죠. 우리 박성한 프로듀서가 척척박사인데 사랑의 진로를 얘기할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식당 문 닫고 아이들하고 덕적도 휴가 왔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 두 가족뿐이네요. 아이고 저런. 내일과 모레는

가수들도 오는 덕적 주섬주섬 축제가 있다네요. 아이고, 축제할 때는 좀 신나고 흥이 나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참 좋을 텐데. 예,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9535번으로 글 주셨어요. 태수님, 7762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김광석, 나의 노래.

2009년도 4월에 입사해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퇴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하루였죠. 이제부터가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인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나에게 화이팅하고 싶고 건강하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하며 정희야 화이팅하자 사랑해. 스스로에게 우리 정희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무엇보다 건강하셔야죠. 그리고 그동안 2009년이니까 17년이네요. 그렇죠? 그 경험과 지혜를 이제 품고 또 잠시 쉬었다 새롭게 무언가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행복과 그리고 설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우리 정희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태춘, 박은옥, 봉숭아 전해드렸고 8686번으로도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5019번으로 김훈과 트리플스의 나를 두고 와리랑, 2380번으로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또 김광석 나의 노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카라님이 결혼 22년 차인데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대요. 애들이 어릴 땐 휴가 가자 그럼 애들 울면 운전 못해. 커서는 가자 이제. 에이 길 막혀 안돼 못가. 참 떼놓고 갈까? 생각해보니 또 삐질 거 아니에요. 난감합니다. 이 남편 어떡하면 좋죠? 아니 그리고 아이들한텐 현장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남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혜심님 신청곡 들으면서 생각해보죠. 이승연, 이즈리.

0: 김태화 안녕 6121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이승연 이즈리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썬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2: 목동도 이제 우산을 쓸 정도로 비가 살짝 내리고 있다고요. 많든 적든 내일도 빗뿌리는 곳이 많을 거라 그러잖아요. 너무 큰 비가 아닌 단비, 약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끝곡은 박인희 목마와 숙녀 용숙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목마른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닮는 사랑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0: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배심이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만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3: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학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선시대 여름 풍경을 담은 탁족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울창한 산속 넓은 바위에 앉은 선비가 신발과 버선을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죠. 그 시절엔 이렇게 흐르는 물에 발을 씻으며 더위를 식히는 걸 두고 탁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발을 담그는 순간 선비의 얼굴이 살짝 찡그려집니다. 생각보다 차가웠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애써 태어난 척하는 표정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는 거 우리도 종종 그러니까요. 그래도 발 하나로 버틴 여름이라니, 물론 그때가 지금보단 덜 더웠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걸로 해두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금요일 밤이라는 시원한 시간에 마음을 담가 보도록 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헤이의 주댐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오늘로 말복도 네, 지났네요. 옛 선배들처럼 발 하나로 버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만하면 여름을 잘 건너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해 봅니다. 더위가 아직은 좀 더 남아있지만 뜨거운 고비가 서서히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요즘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0: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각기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비 내리는 밤, 짧은 거리 일부러 비 맞으며 들어왔네요. 유경주님,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요. 오늘 오프닝처럼 계곡물의 탁쪽, 아찔하게 찬물에 부르르 소름 끼치는 거 상상해 봅니다. 기분 좋은 소름. 그러니까요. 계곡물이 또 유난히 차갑긴 하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 상상만으로 아찔해질 정도의 그런 온도죠. 잘 오셨어요. 지금 비가 오는 지역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꿈은가족 계신 곳은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내꽃님은 벌써 8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네요.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계절도 흐르고 있는데 너무 더위를 밀어내려고 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밀어낸다고도 밀어내지지도 않고요. 폭염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여름이 영영 안 가고 계속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은 착실하게 흐르고 있었네요. 2호 우체번으로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군산 여행 왔어요. 늘 즐겨 듣는 방송 새삼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음악 들으니 또 울컥합니다. 오늘은 추억 행복 다 잊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보내셨어요. 혼자 오신 건가요? 부모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를 바라실 거예요. 웃고 또 눈물 나면 울고 실컷 느끼고 많이 담고 그러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이 노래는 740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꿈음 들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내도 지금 일 끝나서 퇴근하는 중일 거예요. 고생한 아내에게 노래 선물 보냅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테이의 같은 베개.

한밤의 여행자. 한여름의 숲은 커다란 초록 우산 같습니다. 햇볕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복잡했던 사념까지 짙은 그늘 아래 내려놓게 하니까요. 햇살을 가려주는 초록 우산이 아직은 필요한 계절. 그래서 찾은 곳이 전남 장성 충령산에 있는 편백숲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편백나무가 숲을 이룬 곳이에요. 충령산 편백숲을 검색하면 충령산 편백숲, 장성치유의 숲, 편백치유의 숲처럼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른 곳인가 싶었지만 충령산 자락에 넓게 이어진 숲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더라고요. 충령산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니 여러 갈래의 숲길이 나오는데 그중 오늘은 숲내음 숲길을 택하겠습니다. 도시에서는 맡기 힘든 촉촉한 흙냄새와 나무 껍질에서 배어나오는 묵직한 향내, 공기 한 줌도 허투루 마시기가 아까워 천천히 숨을 쉬게 돼요. 서늘하고 향긋한 공기가 목을 지나 몸 안쪽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향과 맑은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걸 산림욕이라고 하죠. 물이 아닌 숲의 공기에 몸을 담그는 목욕.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몸에 구석구석 맑은 공기가 닿도록 양팔을 벌리고 한참 머물다가 숲에 마련된 평상에 등을 대고 누워볼까요? 누워서 보는 숲은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편백나무 가지 사이로 조각난 하늘이 펼쳐지고 잎사귀 사이를 지나온 바람이 이마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편안한지 깜빡 잠이 들 것도 같아요. 스르릉 눈이 감기려고 할 때 문득 생각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 처음부터 숲은 아니었다고요. 전쟁과 여러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이곳에 춘원 임종국 선생이 가족과 함께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그때 작은 묘목들이 지금 이렇게 커다란 숲을 이뤘다는 이야기였어요. 숲을 나서기 전 편백나무 한 그루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봅니다. 거칠고 단단한 나무 껍질 안에는 수많은 여름과 겨울을 건너온 시간이 나이테로 차곡차곡 쌓여 있겠죠. 누군가 오래전 심어둔 시간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준 오늘, 맑은 공깃국 한 사발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발길을 돌려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장성 충령산에 있는 초록이 가득한 편백숲에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제주소년의 노래였어요. 켈라드리안 숲.

아내와 말다툼하고 나서 화해하려고 강남에 있는 한 LP바에 가서 같이 좋아하던 노래 실컷 듣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꿈음 들으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 너무 좋네요. 베타고님 보내주셨어요. 와, 이렇게 이상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하신다니요. 다 푸셨어요. 기분 좋게 들어가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토이, 네,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부른 곡이었죠. 그럴 때마다. 그리고 더 클래식의 노래였습니다. 여우야.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신이님이 청해 주셨어요. 브로콜리 너마저 보편적인 노래.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1: 네가 알던 나는 여전히.

0: 메이비님 신청곡이었어요. 요조 김진표가 함께했습니다. 좋아해.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토일 월요일까지 쉬니까 오늘은 아주 여유롭네요. 사랑의 꿈님 2037번으로도 오늘도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에 습도 때문에 낮은 더웠지만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마음은 상쾌했네요. 내일부터 연휴니 3일 동안 모두 즐겁게 보내세요. 하셨네요. 또 깜빡 잊고 있었어. 연휴인데 어떻게 다 즐거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 어디 다녀오실 예정인지 여러분의 연휴는 어떻게 채워질지 또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대 큐밍.
6: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7: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6: 큐큐큐큐 큐밍.
7: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예전 그 시절 참 좋았어요. 음악만 들어도 뭉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음악을 들어도 내가 메말라가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어요. 그래도 꾸몸이 있어서 이렇게 심폐소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곡 들을 수 있을까요? 5320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심폐소생, 음악, 감성 심폐소생. 잘 받으셨나요? 김현철의 일생을 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이승환, 강수지, 그들이 사랑하기까지, 양파의 A불비였습니다. 3392번으로 보내셨어요. 2010년, 11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 아빠가 안 오셔서 걱정되고 무섭다.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데 언니가 읽어주셨어요. 밤에 라디오 들으며 공부하던 고등학생이 이제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는 고속도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지만 덕분에 라디오 PD가 되고 싶어 대학도 가고 인턴도 하고 그랬어요. 살아내느라 바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멋지게 잘 크셨네요. 컸다고 말하기가 뭐할 정도로 지금 가정을 이루며 지내고 계시네요. 아, 그동안 한 번씩 사연을 보내주셨었는지 궁금해요.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아버님 잘 계시죠? 네. 그리고 4583번으로는 저는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4개월 차 군인인데요. 휴가 복귀 전날 부산 놀러 갔다가 차 타고 올라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고등학교 대입 입시 때부터 들었는데 군인 신분으로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내일 복귀하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익숙해졌다가 군대 가서, 맞아, 라디오를 들을 기회가 좀 있으니까 그때 들었던 거 뭐더라 하면서 추억을 막 꺼내서 듣게 되셨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감사해요.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한곡 보내드릴게요. 오늘 우리 딸 로하 12번째 생일이에요. 엄마가 아프셔서 제대로 축하해 준다고 말을 못했어요. 축하해 우리 딸 로하야. 그리고 미안해 006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늦은 시간인데 방학이라 아직 깨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요.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보내드립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피처린 세븐틴 디노의 부캐이죠. 이번에 90년대 스타일의 곡들을 담아서 앨범을 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곡,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였고요. 빅나티의 꽃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친정에서 삼계탕 먹고 남편이랑 집에 가는 중이에요. 배도 부르고 든든합니다. 내일은 시댁에 가서 또 먹어야 해요. 시어머니께서 내일 삼계탕 끓여주신다고요. 몸보신 연속으로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양쪽 부모님 더운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225님 맛있게 드시고 오셔야 되겠네요. 야근하고 있는데 후텁지근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어폰 끼고 일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724님 지금 비가 오고 있는지 계속 오기 직전에 후텁지근함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6456번으로 오늘 이런 사연 많이 보이네요.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결혼하고선 육아하느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오랜만에 아이들과 강원도 가게 되면서 그거 아직도 하나? 하면서 찾아봤더니 여전히 편안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네요. 너무 반가웠어요. 연애할 때 자주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감회가 새롭고 10년 전엔 둘이 들었는데 지금은 예쁜 딸 둘이랑 같이 들으니 더욱더 듣기 좋습니다. 이제 넷이 되었군요. 두 분이 들었는데 네 가족이 되었어요. 와, 그거 하나 아직도 없어졌나? 반갑게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종종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큰아이는 카페에서 비를 피했다 들어오고 작은아이는 학원 입구에 서서 기다리다 옆 편의점에 들어가 친구들이랑 간식 먹으며 기다리고 셋째는 정류장에 서서 비가 잦아들길 기다렸다고 하네요. 돈을 안 쓴 셋째 용돈을 좀 챙겨줘야 할까 봐요. 좀 마음이 쓰이시나요? 이 노래는 495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김동률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오래된 노래.

0: 요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떤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될지 몰라 자꾸 조심스러워집니다. 곁에 있어주고 싶은데 때로는 곁에 있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게 더 큰 위로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내든 너무 외롭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다시 마음이 편해졌을 때 그때는 제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6291번으로 보내셨어요. 때로는 그렇죠, 말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죠. 서로에 대한 이런 믿음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기를 저도 바랄게요. 해내 나는 여기에 있어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3950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에일리의 잠시 안녕처럼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이브

0: 유럽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0: 밤의 음반 가게.
1: Birds everywhere. Try again.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길지도 않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나는 참 많은 걸

버려도 다 버리지 못할 너의 기억 함께 가는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살아온 모든 날이 생중계되는 줄도 모르고 거대한 방송 세트장 안에서 살아가던 트루먼. 마침내 세트장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기 직전, 트루먼은 하루치 인사를 한꺼번에 건넵니다. 못 볼지도 모르니 미리 인사하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멋진 마무리지만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트루먼에겐 또 다른 시작이 있고, 좋든 싫든 수많은 아침과 점심, 저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자 새로운 시작의 다른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은 삼복 더위가 끝나는 말복입니다. 말복이란 말엔 그간 흘린 땀과 노고에 대한 다독임, 그리고 다가올 가을 시작이라는 기대가 들어있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을 기대하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중 3악장 알라 트루카 터키 행진곡이었습니다. 여기 아까 민트님이 오, 요 곡 내 동생 어릴 적 열심히 친 피아노 하셨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렇군요. 오늘 말복이죠. 뭐 드실 건지 타협금지님. 글쎄요. 저 여기 와서 생각 처음으로 해봤네요. 아 진짜 뭐 먹을까? 몸보신할 거 그 우리 연극 연습할 때 연극 배우들이랑 같이 먹을까 봐요. 여기 오늘따라 하늘 사진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아 정말 가을이 오려나 봐요. 네. 0722님 오늘 한 요즘 하늘 참 예쁘죠? 예쁘고 다양한 구름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고 하늘이 참 예쁘네요. 사진에 진짜 요새 하늘이 좀 예쁜 것 같아요. 3600님도 하늘 찍어 보내주셨어요. 2년 만에 벽제 화장터 다시 가게 됐다고 크린 할아버지 큰 아버지 발이 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잘 배웅해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늘을 보니 오늘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셨네요. 네, 제법 정말 하늘이 너무 예쁘고 선선해지는가 싶더니 그런데 말복이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좀 꿉꿉하니 더워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도 다가올 광복절 연휴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시원하게 한번 내려주고 가을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하실 건가요? 영화 볼 계획도 있으시겠죠? 반면에 못 쉬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연휴 내도 일한다 생각하시면 갑갑하기도 하실 텐데 네. 속풀이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맛있는 거 점심 드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언제나처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두 곡 들었습니다. DC의 최신작이죠. 슈퍼걸, 메인 테마 슈퍼걸. 앞서 들은 인터스텔라 데이원은 8441님 신청곡이었어요. 강디 인터스텔라의 대표 주제곡 한스짐머의 데이원 신청합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이 곡을 체험음에서 꼭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잘 들으셨을까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트루먼쇼 이야기 나왔을 때 피아니스트 그 영화 생각난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 배 안에 1900였나 이름이? 그 배 안에 갇혀 살던 그 주인공 피아니스트의 전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맞아. 네, 그게 진짜 트루먼쇼랑 닮아 있네요. 그쵸. 세트뿐만이겠어요. 어딘가에 갇혀서 산다면. 그래서 그런 영화가 우리의 인생과 다름에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3951님, 광복절인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이름도 이광복. 어릴 때 별명은 해방이, 만세, 말복이 등등. 이름 너무 좋으신데요. 네, 독립이네요, 독립. 개천절날 안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모두들 만난 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최강이 짱! 하셨습니다. 이광복님. 사연이 뭐, 영화 주인공 그런 스토리 같은데요. 광복이. 네, 사연 감사합니다. 준호 엄마님도 일요일 58번째 생일 미리 축하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7209님, 언니가 이 더위에 아가를 낳았어요. 아, 고생하셨네요. 그나저나 너무 귀엽겠다. 무더위에 아기 품고 고생한 언니와 갓 태어난 하나님의 진리 하진이. 아, 축복해 축복해. 축하 축복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눈앞에 없는데 왜 있는 것 같지? 아, 왜 아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아, 정말 축복합니다. 카르페디엠 16님, 내일 드디어 오디세이 보러 가네요. 아들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겼거든요. 왜요? 아들은 뭐 보고 싶어 했어요? 아, 간다 안 간다? 혹시 아드님이 중고등학생이실까요? 두 말 없이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 심플하네요. 가위바위보. 남현선님, 저 길이의 뭉치 보려고요. 대체 공휴일에. 오, 최고 최고. 네, 하지만 현선님 19일날 개봉하네요. 수요일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음씨들 많이 보러 가실 것 같아요. 참 멋지십니다. 우리 영음님들. 이렇게 한번 딱 오시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처럼. 한국 애니메이션이 힘 많이 받을 거예요. 힘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클릭 중에서 캡틴 그리고 테닐이 함께한 Love Will Keep Us Together, 맘마미아 중에서 Take a Chance on Me 듣겠습니다.

0: We are together now. 지금부터 함께 영화 음악.
1: 최강희의 영화 음악. 9730님, 여고 동창 추억여행 갑니다. 경주 2박 3일에 불국사, 박물관, 시장, 황리단길 등등 60년대 추억 찾고 추억 많이 만들어 올게요. 여고 수학여행 때처럼 신나고 떨리네요. 와, 떨리다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멋있다. 친구들하고. 멋있어요. 잘 사셨네요. 잘 다녀오세요. 데이지예요, 님. 이번 휴가예요. 이번 주가. 여행도 다녀오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이런 여유를 부리니 너무 행복하네요.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옷 좀 사보렵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른 게 치고 들어오더라도 꼭 그렇게 여유 있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542님, 남편 말에 빈정상하고 화나서 주차장 차 안에서 언니 목소리와 음악으로 화푸는 중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강디 편안한 말투와 좋은 음악 위로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마음 다 풀리셨으면 좋겠다. 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딱 올라가면은 남편분이 위로를 해주시든 아니면 2542님이 위로를 해주시든 감동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괜히 뭔가 내 마음이 바닥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긁어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아이처럼 그렇게 풀리면 풀리는 대로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콘크리트 녹색 섬 시사회 초대합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재건축 단지의 나무와 그곳에 풀이 내린 모두의 기억을 지키려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궁금하시죠? 시사회 날짜 18일 화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하나 더 독특한 애니메이션이에요. 파라노만. 예매권 드릴 거고요. 내용은 유령을 보는 소년이 마을을 위협하는 마녀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코믹 좀비 판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녹색섬 또는 파라노만 그렇게 적으시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노팅힐 중에서 한 곡 들을까요? 로난 키팅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엘빈과 슈퍼배드 중에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까지 들으셨습니다. 아, 뭐예요 오늘도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나는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다. 라고 했대요.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것은 최강의 영화 음악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 뭐예요 정말. 네,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네요. 힘이 납니다. 열심히. 네. 감사실레오님, 지금 혹시 듣고 계신가요? 아직 안 가셨나요? 운동 가야 되는데 강디가 자꾸 잡아당기네요. 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운동이 가기 싫은 건데. 가기 싫은 건데 가야 되는데 과연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아, 이렇게 해요. 아, 운동 빨리 가세요. 뭐 PT예요? 그냥 운동이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라면 진짜 빨리빨리 가.

마시고 없는 거라면 더 빨리 가세요. 아셨죠? 화이팅. 갔다 오시면 엄청 보람 있을 거예요. 귀에 꽂고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이어폰 찾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네. 캡틴 코리아님, 직장인들 중에 하루에 하늘 보는 분들이 10% 미만이라네요. 진짜요? 우리님들은 하늘 보며 한숨 돌리시길요. 와, 너무 가슴 아프다. 와, 그렇게까지 바쁘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그렇고. 와, 우리 진짜 자신도 위해주고 남들도 위하면서 살아요. 정말. 하늘, 그 인스타그램 막 이런 데 있는 SNS 속 사진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실제를 즐기면서 사십시다. 귀여운 여인 중에 락시트 It Must Have Been Love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로빈 후드 중에서 브라운 아담스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폭염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도심의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되죠. 가로수가 초록색을 띠지 않고 갈색으로 바짝 시든 나뭇가지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나무 기둥에 물주머니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나무에 물주머니를 매달아서 꾸준히 물을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날씨 때문에 물주머니를 채운 나무들이 많아요. 물주머니로 오랫동안 수분을 공급하면 땅속 깊숙한 뿌리까지 닿을 수 있죠. 가로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여름엔 도심 기온을 낮춰주고 또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등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물이 부족한 가로수와 수목에 소량의 물이라도 부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작은 물주머니가 메마른 도심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디 포렐레, 발톤 헤어만 프라이 노래, 그리고 칼 엔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좀 가뭄이 경남 지역 쪽에는 아주 심하다고 들었고요. 전국적으로 좀 지금 가뭄입니다. 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이 가뭄을 다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가로수들이 얼마나 목마를까요? 그런데 그 가로수에 달려있는 물주머니를 우연히 봤는데 마치 링거를 주사하듯이 나무에 물주머니를 매달아서 물을 조금씩 꾸준히 공급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더우면 물 한 잔이 간절한데 꼼짝없이 한 자리에서 여름을 견디는 나무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늘을 빌려 쉬어가는 나무들이니까 이번 여름 무사히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주머니 하나하나 다는 것도 참 일이고 정성인데 그 일 해주시는 분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무지치의 연주였습니다. 아, 이 곡을 벨소리로 저장해 놓으신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구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3665번님도 새벽 예배 후에 바라본 하늘은 진짜 예술이었어요 하면서 찍어 보내셨는데 정말 양털구름 너무너무 예쁘고요. 또 다른 분도 구름 사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구름 뭐 사진까지는 아주 특별할 때 찍지만 잘 올려다 보거든요. 제 연습실에 창이 구름이 하늘이 잘 보이는 창이 있어서 보는데 구름이 요즘 참 예쁩니다. 많이들 하늘 올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더블 콘체르토 이중 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바딤 레핌의 바이올린, 트롤스메어크의 첼로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주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중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바딤 레핌의 바이올린, 트루스 메이크의 첼로,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은 라이프치히케 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스루딘은 작은 마을의 영적 지도자이자 스승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인품이 좋다고 알려진 한 사내가 그에게 찾아와 소식을 전했다. 사업상 먼 곳으로 이주하느라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하고 영적 지도자인 스승님과도 헤어져야 하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사내의 말을 들은 나스루딘은 슬픈 얼굴로 말했다. 자네가 떠난다니 무척 안타깝구려. 앞으로도 우리와 또 나와 연락하며 지내길 바라네.

먼 곳에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스승님이 오른손 손가락에 낀 멋진 반지를 예전부터 동경했는데 그 반지를 제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볼 때마다 스승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스루딘에게는 미덕도 있었지만 평범한 결점도 있었다. 그가 유독 싫어하는 한 가지는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내어주는 일이었다.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네. 반지는 그냥 내가 끼고 있겠네. 그러면 자네는 손을 쳐다볼 때마다 반지가 없는 손가락을 보고 나를 떠올리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는 공허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보는 대신 아무것도 못 보지만 그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내의 태도에는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스승과의 인연이 끊어질까 싶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변화와 상실 앞에서 흔히 이 사내처럼 행동합니다. 뭐라도 찾아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 듭니다.

우리 관계에서 공허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때로는 친밀감과 사랑을 나타내는 물리적 표식이 없는 게 더 나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을 의심하는 게 좋을까? 사랑의 표현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되진 않을까? 기념일이나 밸런타인데이에 흔히 값비싼 선물을 하는데 차라리 아무 선물도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까? 혹은 비용이 거의 또는 전혀 안 들고 전통적이지 않으며 뚜렷한 메시지가 없는 선물, 즉 공허한 선물을 준비하는 게 더 나을까? 내가 밸런타인데이에 가족에게 했던 가장 만족스러운 선물은 직접 만든 작은 책자였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몇 편을 번역해서 간단한 해설을 곁들였죠. 비용이 거의 안 들었고 딱히 쓸모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 가치를 알아줄 사람도 별로 없을 만큼 소박한 책자였죠. 이 소책자 프로젝트는 특별한 기대나 대단한 의미가 담겨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텅 빈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공허함 자체가 깊은 만족을 주었고 그 비어있음이 오히려 내게 오래도록 남는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를 주지 말라. 너무 많이 베풀지 말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간직함으로써 생기는 공허의 의미를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라.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집 작문호 118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로망스를 라드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이자 심리치료사 토마스 모어의 책 공허에 대하여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를 참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비면 약속을 만들고 공간이 비면 또 무언가를 허전하다 하면서 무언가를 채우고 또 마음의 빈자리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나 물건으로 메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어있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음악도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음과 음 사이에 침묵이 있어야 지금 음악이 숨을 쉬고요. 말도 또 멈춤이 있어야 그 의미가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든 빈자리를 서둘러 채우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더 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글에 나온 없는 반지처럼 때로는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니까요. 공허는 반드시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무언가의 의미가 머물 수 있도록 남겨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9212번님께서 사진 보냈어요. 수평기님이시죠? 아, 숲의 마을 20도로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며칠 전에 소식 전해주셨던 그 27살 잘생긴 청년 동호 씨군요. 이름이 수술 잘 마쳤다고 알려주셨어요. 6시간 동안이나 힘든 수술 잘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왼쪽 마비가 온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9212번님과 함께 또 6707번님도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엘가의 살리타모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의 인사, 정경화의 발린,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9212번님, 6707번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신혜숙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오랜만에 왔어요. 리모델링 준비하느라 버리고 정리하느라 바빴네요. 내일은 드디어 기다리던 친구 같은 딸내미 상견례 날이에요. 예식 날짜가 없어서 귀한 날짜를 10월로 미리 잡아놓고 이제야 드디어 양가가 만나 좋은 만남을 하게 되네요. 딸이라고 다 같은 딸이 아니에요. 세심하고 배려 깊고 살림도 잘하고 이쁘고 정 넘치는 딸. 엄마 아빠 딸로 와줘서 사는 동안 행복했다고. 시어른께도 벌써부터 인정받는 딸이에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딸 자랑에 여념이 없으시네요. 그런 딸을 또 시집 보내시려면 얼마나 또 마음 한 구석이 뭐 좋으면서도 좀 섭섭하신 면도 있으시죠. 또 이렇게 정신없는데도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딸의 상견례 날 오랜 기다림 끝에 잡은 10월 예식 마음이 설레실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함께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앨범 프로포즈 전곡 듣고 있는데 오늘은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노래로 많이 들었죠. 주인공 알린이 자신이 귀족으로 살아가는 꿈을 노래하면서도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곡입니다. 꿈결처럼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선율 때문에 뭐 오페라를 떠나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그런 노래인데요. 오늘은 목소리 대신 김지연의 바이올린으로 만나봅니다.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 가운데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지난 8월 8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공연 실황에서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라인의 황금 속 알베리히 아리앗 나는 이제 자유인가 비니시는 프라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은 최고 신 보탄이 거인족에게 줄 대가로 난쟁이 알베르히에게서 황금 반지를 강제로 빼앗은 뒤에 그를 풀어주는 순간에 이어집니다. 육체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지만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된 알베르히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라며 허탈과 분노를 토해내죠. 이 아리아는 단순한 절규를 넘어서 자유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아주 관객에게 강렬한 울림을 전합니다. 자,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의 그윽한 목소리 그리고 아드리앙 페르슈용이 지휘하는 부천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공연 실황이었어요. 지난 8월 8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이었고요. 알베리시 아리아, 나는 이제 자유인가, 비니시눈 프라이를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그리고 아드리앙 페르슝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이루마의 키스타레인 듣겠습니다. 순간처럼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듣죠.

이로마의 키스터레인 보내드렸습니다. 순간 철원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포르티콰트로의 노래로 Fix You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want.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무곡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지영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뛰어난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드라이모프 리사이틀입니다. 브람스의 4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9,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등을 연주하죠.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 그리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오은철의 언플러그드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보컬과 악기 본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어쿠스틱 사운드 공연이죠.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 공연이 열립니다. 비발디 곡을 바흐가 편곡한 오르간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593, 리게티 편곡의 비발디의 4개, BJ 까르멘 모음곡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이죠.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와 루체은 페스티벌 스트링즈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루돌프 부흐빈더의 지휘와 협연으로 함께하는데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23번, 21번을 그리고 9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22번, 20번을 연주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슈타우스 1세의 라데츠킹 진곡,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방패연 님이 비엔나 신년음악회 때 실황인가요? 멋집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1994년 빈 신년음악회의 실황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이 곡은 이 박수 소리 없이 들으면 뭔가 악기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박시인님이 사연 주셨는데 오늘도 출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어제 성산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 탔어요. 요금은 1,150원이고요. 경로는 무료예요. 탑승 인원은 7명이고요. 운전석이 없어요. 안내원이 계셔 수동과 자동으로 작동되고 속력은 30km 내외예요. 안정감 있는 놀이기구를 탄 것 같았어요. 미래에 미리 다녀온 것 같기도 하고요. 강릉과 경주에서도 운행 중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여행 중이신 분 한번 타보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잠깐 미국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그 기사분이 안 계신 무인 택시를 한번 탔거든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조금 처음엔 좀 무섭기도 하고요. 막 핸들이 막 혼자 움직이니까 무섭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많은 일자리 생각도 나고 그런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신기했고요. 저는 뭔가 뭐랄까요. 조금 편안함은 있었어요. 타서 그냥 사람을 신경 안 쓰고 혼자 차에 있을 수 있다는 또 편안함도 있더라고요. 물론 또 기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울 때도 있지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카이로스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147번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듣겠습니다. 이 곡을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그리고 헨릭 반 크리스텐센이 지휘하는 덴마크 라디오 심포니에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바흐의 칸타타 147번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그리고 헨릭 반 크리스텐슨이 지휘하는 데니시 라디오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 2부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초대석인데요. 올해 20주년을 맞게 된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에서 함께할 아주 멋진 세 명의 연주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젊은 비루투오소들이죠.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신경식,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이렇게 멋진 세 남자가 우리 스튜디오를 찾습니다. 세 명 모두 세계 유스 콩쿨 우승자이면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로 맹활약 중이죠. 세 분과 함께 음악 이야기도 나누고 라이브 연주도 아주 풍성하게 아마 콘서트를 한편 본 것처럼 느끼실 만큼 풍성한 음악들 준비했으니까요. 내일 2부 아름다운 초대석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T를 버리고 F와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혜진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일남 사녀 중 막내인데 바로 위 넷째 언니와 단짝입니다. 저는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정말 친한 친구만 가끔 만나고 지독하게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워킹맘이자 집순이랍니다. 그런 저를 바깥으로 내모는 건 늘 넷째 언니였어요. 제발 주말에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등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 언니가 다 사준다는데 넌 왜 집에만 있냐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언니랍니다. 그런 언니한테 저는 늘 같은 말만 했어요. 귀찮아.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날린 회심의 문자. 영화 예매했다. 나와. 그렇게 반강제로 끌려나와 본 영화에서 저는 인생음악을 만났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23 가운데 피날레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그리고 콘스탄틴 이바노프가 지휘하는 소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USSR. 아, 이런 언니분 참 소중하네요. 약간은 집순이, 저도 좀 집돌인데요. 집순이 성향이 있는, 아, 귀차니즘이 있는 동생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 밖으로 끌어내는 언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언니분 성함은 이혜자님이시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영화, 언니가 강제로 예매해놓고 보여주신 그 영화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합니다. 배우 박정민이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서번트 증후군 진태 역할을 맡아서 피아노를 전대극소에서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언니의 이야기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이혜진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면서 언니는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한 사람처럼 몹시 흐뭇해했죠. 사실 언니와 저는 16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넷째 언니와 둘이 살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낳기 전부터 같은 직장에 다녔으니 굳이 주말까지 만나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제일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해주는 언니와의 외출은 늘 즐거웠어요. 그러던 작년 여름, 둘이 같이 제주도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같은 회사를 다녀서 같이 휴가를 낼 수가 없는 현실이었죠. 규모가 작은 가족 같은 회사라 평일에 둘이 같이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큰맘 먹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휴가 계획을 세운 거죠. 사장님께 휴가 가서도 전화 받겠다, 고객을 놓치는 일은 없을 거다 어필하며 드디어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떠난 여름 휴가, 그 유쾌함이란 정말 떠나길 잘했다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여행이었습니다. 한낮에는 무더웠지만 푸르른 제주의 하늘과 바다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눈부셨죠. 다만 저희는 뚜벅이로 갔기 때문에 낮엔 버스 타고 바다 보러 갔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일사뼈 걸려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바다에 발은 담가야 한다며 사진 찍고 놀다가 더위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맞은편에 보인 카페에서 마신 커피는 정말 인생 커피였습니다.

지미 폰타나의 노래였습니다. 일몬도. 야, 또 이 언니분과 한 직장에서 16년을 또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전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매일같이 보는 언니 또 주말까지 또 쉬는 날까지 만나야 되나 생각이 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반갑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맨날 보는 사람하고 할 얘기도 더 많고 마음도 더 뭐랄까요? 더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 즐거워지고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언니가 근데 동생분을 정말 정말 사랑하시네요. 또 제주도 여행도 이렇게 힘들게 기획하셔서 다녀오셨는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네요. 자, 세 번째 음악 앨범도 역시 언니분 얘기일 텐데요. 궁금해집니다. 함께 펼쳐보죠.

올여름도 제주도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T인 남편과 아들을 두고 F감성의 솔로인 언니와 떠나는 여행은 그야말로 마음 치유의 시간입니다. 늘 뭔가를 구경해야 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계획적인 여행에서 벗어나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의 여행이라 기대가 됩니다. 언니는 지금 사무실 파티션 맞은편에서 작년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사지 못한 선글라스를 이번엔 꼭 사야겠다며 다짐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런 언니가 웃기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해서인지 아직도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언니에게 선글라스를 하나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사장님한테 같이 휴가 낸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또 휴가 보내주세요.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품번호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분께서 왜 지금 이렇게 슬픈 음악이 나오죠 하셨는데 사장님이 이 곡 들으실 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부성으로 이 곡을 신청하셨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사장님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휴가 한 번만 두 분이 또 다녀오실 수 있게 좀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회사 일 열심히 하실 거예요, 두 분이. 자, 오늘 사연 읽다 보니까 나와 성격

은 달라도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귀찮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세상 밖으로 불러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이면서도 친구이고 또 16년을 함께한 직장 동료이기도 한두 분. 아까 전에 일남사녀라고 하셨죠? 형제분들이 많아도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형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딱한 명이 단짝같이 지내는 언니가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두 분이 그러신 것 같네요. 올해 제주에서는 계획도 조금 내려놓고 마음 가는 대로 실컷 즐기시고 작년에 못산 선글라스 신상 디자인으로 꼭 하나 사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 사연 채택 되신 이혜진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세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이곡 듣고 싶었습니다. 4536번님이 딱 마침 신청을 해주셨네요.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주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망고 아빠님이 참 뭔가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곡이네요. 덕분에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아 정말 표현하신 그대로예요. 이렇게 화려한 뭐 관악기 이런 오케스트라 없이 현악기들과 하프만으로 채워지는 이 선율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낮춰주고 조용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음악이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 강추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조수미가 부른 바람이 머무는 날 준비했습니다. 오시마 미츠루의 음악이에요. 내일 아름다운 초대석에서 함께할 김정원과 친구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신 주님,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 날을 기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에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15일 토요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아이노삽 창단의 아, 이 날 해방 주신. 이어서 시온 사중 창단의 곡으로 허락하신 새 땅에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5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주님의 구원이 81년 전 오늘 이 땅에 닿았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584장 찬송 우리나라 지켜주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보아라 저 하늘에 김인혜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온누리교회 예배사역팀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국 장로 성가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418장 찬송이고요. 이현주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롱별님, 8.15 광복의 기쁨 감사합니다. 샬롬. 어제 새벽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녹음 방송이라 오늘 방송될 것을 아시고 미리 올려주신 이 방송 센스 감사합니다. 미미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나요? 일찍 새벽기도 가려고 합니다. 가면서 들을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작은자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휩싸여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어쩌면 광복절을 맞은 오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기도문이네요. 감사합니다. 라신님, 폭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름도 평강 가운데 건강하게 지나도록 인도하소서. 보라미님은 가뭄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주님, 적당한 비를 내려주옵소서. 전국의 소방차들이 가뭄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서로 돕는 우리 국민들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고요.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으로 역시 송미영 집사님께서도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으로 또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도 있던데요. 정말 충분히 해갈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816번.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주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지만 교만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네요. 아, 누구나 그렇죠. 이 자존감은 있어야 하는데 불쑥 교만이 튀어나와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또 겸손하다고 하면서 비굴해지기가 쉬워서요. 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진영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청해 주셨습니다. 안성진의 곡 주리 박요한 유은성 김민균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라베리떼 301님께서 신청하신 써니의 다시 일어나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음성 외에는 박운성님께서 나무엔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샬롬 교우님께서 신청하신 곡 마라나타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정신여고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오늘 광복절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첫 곡으로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조수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브라운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15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오늘은 비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꿈은 비전이고 희망입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민족을 되찾으려는 꿈을 품었기에 희망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 단이 요셉의 곡식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그저 간직만 하고 있었다면 꿈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꿈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에게는 늘 시련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것은 선포하는 데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상지국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바하합창단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으시고요. 김명희님께서 새벽 예배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선우혜경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행복만땅님, 가족여행을 와서 거제에서 함께합니다. 다른 식구들이 곤히 잠들어서 조용히 폰 가지고 테라스로 나왔어요.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와 뒷산의 싱그러움, 풀내음. 너무도 평온한 새벽입니다. 이번에 시아버님 팔순 기념으로 좀의 먼 곳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좋네요. 모든 일정 동안 주님 동행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시부모님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시면서 저희와 행복하게 살아가게 주님 지켜주소서. 아, 축하드립니다. 광복절 연휴라서 이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행복만땅님은 이미 여행을 떠나셨다. 오늘 오시는 거네요. 오는 길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길에서 지치지만 않아도 왜 더 행복해지는 느낌이잖아요. 아이디대로 행복 가득 채워서 돌아오십시오. 안주하는 여행자님 모두 행복한 뜻깊은 광복절 연휴 보내세요. 보내주셨고요. 7816번께서는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세계가 평화롭기를 기도해 봅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찬구님, 나의 등 뒤에서 최미의 찬양을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에 들어오신 송미영 집사님, 세월 지나 이경미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새끼를 거느리 남탈기 쌀 보고 제 새끼 부르는 꼭꼭 소리는 나의 사랑하는 세 딸 지리 지혜 지라나 어디 있느냐 하는 것 같구나. 나도 그 같은 마음이건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고국 강토를 버리고 이곳에 왔다. 나의 발걸음 소리에 놀라 날아가는 얼룩새야, 내 마음 네가 모르는구나. 부귀도 바라지 않고 이곳에 왔거든 내가 너를 잡을 소냐. 어디로 가나 집은 만리 밖이다. 외로운 나그네야.

김경천의 경천아 일록 1921년 4월 11일 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했던 전설적인 독립운동가 김경천 장군.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지금 우리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남사락 금강초록님 신청해 주신 찬양 유선식과 최인혁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어느 민족 누구게나 워킹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신예숙님께서 어머니 기일이 지난주였는데 못 갔다가 어제 아들이 시간을 내줘서 함께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딸이 올 가을에 결혼도 하게 돼서 엄마가 키워준 손녀 결혼 소식 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머니 평상시에 즐겨 부르시던 곡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남궁 송옥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3: 자연 한알.
4: 오늘이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복절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전해드립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광복절 연휴 보내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음악은 영감의 원천이며 젊음의 비결이며 인간에게 무한한 감동을 준다. 좋은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질병 치료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음악이 아니어도 작은 새의 지저귐, 시냇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음을 쾌적하게 만드는 기분 좋은 일이다.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려면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계명 중 좋은 음악은 엔도르핀의 샘에 나오는 글입니다.
5: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6: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7: 별이 다섯 개.
8: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뜨면 창부터 보게 됩니다. 오늘 하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해가 쏟아질까, 구름이 잔뜩 껴있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날이 맑든 흐리든 아침이 되면 방 안은 조금씩 밝아오죠. 빛이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하게 갯날이 있는가 하면 잔뜩 흐린 날도 있고, 하지만 그 안 어딘가엔 작은 빛 한 줄기가 계속 스며들고 있을 거예요. 빛이란 그런 겁니다. 아무리 가려도 결국 스며나오고야 마는 것. 그래서 끝내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힘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광복절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였습니다. 새벽에 공기가 신선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을 알리는 광복절입니다. 1년 만에 즐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생이 되어 볼 수 있겠죠. 샌디에이고에서도 씩씩하게 야구하고 열공하자, 할아버지가. 4056님, 아, 사랑하는 손자와 1년 만에 만나시는 건가 봐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김명수님, 오늘 아침은 늦게 환해졌어요. 조금 어둑어둑한 듯해요. 비가 내리려는지요? 그렇습니다. 해가 조금 짧아진 줄 알았는데 많이 짧아졌는데요. 게다가 오늘은 하늘이 흐려서 더 어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의 시작인데요. 연휴 내내 비가 오락가락한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조카들을 보러 본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참여합니다. 샬롬 규님, 거제도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고요. 행복만땅님도 게시판 들어오셨어요.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예수님께는 별명이 많다. 유대인의 왕이면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스스로에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이 중에서 선한 목자라는 말을 무척 좋아한다.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양이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 매 하고 우는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양을 어깨에 턱 얹을 만한 어깨와 단단한 막대기를 든 목자. 그의 등 뒤에서 해가 역광으로 비친다. 마치 마블 영화 시리즈의 새로운 히어로로 등장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해마다 8월 15일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다. 지난 주일 교회 주보에 그 기도문이 실렸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 정의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그분은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먹고 또 먹는 양들의 욕망을 다스려 줄 수 있는 분. 씩씩대며 박치기를 하는 양들, 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는 양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분이다.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 나아가 세계의 평화는 그분에게로 향할 때 열릴 것이다. 아멘.

흑인 영가 쿰바야 주여 오소서, 그리고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캔디 아줌마님, 어젯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켜는데 정겹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네요. 오늘은 우리 쌍둥이 손자 손녀의 생일 겸해서 가족 모임이 있어 일찍부터 주방에서 이것저것 요리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는 아침. 와, 그러니까 나가서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캔디 아줌마님이 쌍둥이 손주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집에서 직접 솜씨 발휘를 하시나 봐요. 예, 우리 손주들의 생일도 있고 또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일 때 케이크 빠져선 안 되겠죠. 케이크 협찬은 제가 하죠. 캔디 아줌마님 휴대전화 번호로 제가 케이크 드실 수 있는 쿠폰 전송하겠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예, 광복절 아침 주말로 맞이하고 있고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누군가는 이 계절을 가을이 왔다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니다, 아직 여름이다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똑같은 하루를 맞아도 계절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의 느낌만 봤을 땐 초가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여름과 가을 사이의 시원한 아침,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속에 삽입된 제가 좋아하는 곡이 떠올랐어요. 토요일 또 주말이기도 하니까 영화 OST 한 곡으로 일부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클루니와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One Fine Day, 어느 멋진 날이라는 좀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오랜 시간 알아왔던 사람과 갑자기 사랑에 빠지면서 그 익숙함 가운데서 발견한 새로운 느낌,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을 노래합니다. 케니 로긴스 목소리로 For the First Time 남기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닫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0: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효진아, 잘 잤어? 효진아, 좋은 하루 보내. 오늘은 문득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한때는 결코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라를 잃었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우리가 잃었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분들을 기억해 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겨보는 광복절 아침. 첫 곡은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0: 제 81주년 광복절 아침,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함께한 첫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이었어요. Good morning, Judy's.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81주년 광복절. 우리가 잃었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분들께 감사하며 또 그분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의미 있는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3: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베.

0: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아이빌.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애니송 존 덴버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고요. 0337님 청해 주셨습니다. 페이퍼레이스의 러브송이었어요. 1996님께서 문득 아이들과 주말에 가까운 공원이라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랑 손잡고 걷기 좋은 계절이 왔네요. 올 가을에는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이 걷고 사진도 많이 남겨보려고요. 가을아, 우리 가족에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가렴 하셨네요. 그죠, 이제 걷기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802님 청해 주셨습니다. My Blue Heaven, 막스라베와 팔레스토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고요. 나탈리 콜의 Love, 그리고 엘라 피츠제럴드의 Cheek to Cheek.

Color Me Bad의 Wildflower 그리고 Seal의 Kiss From a Rose 함께 들었습니다. 미리네님께서 하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미 가을 내 마음속에 처장했어요. 가을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쵸, 가을에는 이것저것 할 일이 많죠. 뭔가 일단 옷 정리를 해야 돼요. 여름 옷들 슬슬 넣어두고 이제 가을 겨울옷 옷장에 있던 가을 겨울옷 꺼내서 드라이 맡길 거 맡겨야 되고 이렇게 착착착 정리해놓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풍놀이 필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을이 언제 오나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처장.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이 좋아요 님께서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듣고 싶어요. 하디가 들려주는 가요 신청해 봅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제 본업은 옆집 표준 FM에서 팝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요를 이렇게 한 주 동안 들려드린 게 오랜만이거든요. 지난번에 다른 가요 프로그램 대타할 때 말고는 가요를 들려드릴 일이 없으니까 저도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가요

0: 찰리푸스의 Dangerously 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저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2: 신축도
4: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있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끝곡이에요. 셀레나 고메즈와 더 씬이 함께한 Love You Like a Love Song 띄워드릴게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10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열며 함께한 곡은 봄날 햇살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한 When I Get Old. 이 곡은 그 CBS 뮤직 차트라고 있거든요. 매주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신 노래를 차트로 만드는 건데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아주 인기 있는 곡이었어요. When I Get Old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혹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0: 건강기능식품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7년이나 됐더라고요.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갑니다. 요즘 오디세이 많이 본다고 해서 보기로 했는데 다큐멘터리 같다, 재밌다 등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아무튼 궁금해서 보러 갑니다. 오, 영화 나들이 가시는구나.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거 봤거든요. 지난 주말에, 일주일 전이죠. 근데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런지? 오, 나름 뭐 재밌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 사운드가 굉장히 막 쾅쾅쾅 이런 사운드가 나와서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재밌게 잘 보고 오세요. 2792님, 우리 집 고딩딸 일어나면서 날씨가 어쩜 이러냐며 선풍기 바람이 상쾌하다고 얘기하네요. 끈적이지 않는 아침맞이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비욘세의 헬로우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 끈적이지 않은 아침 얼마만인지, 그죠? 이것만으로도 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비욘세의 헬로우 띄워드리고요. 셀린 디온의 I'm Alive까지 함께 들어보자.

Savage Garden의 I Knew I Loved You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Hold On이었습니다. 5329님, 요즘 카페에 가서 먹는 수박 주스는 시원함과 달콤함이 최고예요. 어릴 적에는 수박이 귀하기도 했고 한입 베어물면 올라오는 풀냄새가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름날 수박 한 조각이 주는 위로를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예전에는 지나쳤던 맛과 향, 그리고 평범한 순간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셨네요. 요즘 수박 주스 이제 끝물이라고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던데 아직 근데 여러분 가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여름이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쵸 더운 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시원함도 느껴지고 누군가 잘라준 수박을 같이 먹던 기억 한꺼번에 따라오잖아요. 그 기억이 모여서 이제 수박이 더 맛있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즈음에님은 엄마랑 아침에 싸우고 별일 아닌 일로 짜증내시는 우리 엄마 그냥 슬프고 힘들어요 라고.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까워가지고 제일 쉽게 부딪히는데 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말 한마디 이제 마음이 콕 박히죠. 어머님 사랑하는 만큼 내가 좀 더 이해하자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즈음에님 가족이니까요. 그렇죠? 0747님 청해 주셨어요. 박장현의 나의 하루 들어보고요. 2610님이 감기엔 비타민이 딱 하셨는데 제가 또 감기 걸린 거 어떻게 아시고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잘 낫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기찬의 감기.

Backstreet Boys의 Everybody 였고요. 8887님과 함께 들었어요. NSYNC의 Bye Bye Bye.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0: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있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어요. 로빈 시크의 When I Get You Alone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일제 앞에 뜻을 굽히지 않고 저항시를 쓴 분들을 떠올려봅니다. 심훈,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그리고 1926년 6월 개벽에 실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를 쓴 대구